국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지아코모 푸치니, 크리산테미 국화, 장자크 깡토로프가 지휘하는 오베르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렸을 땐 국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점점 국화가 좋아지는 것. 왜일까요? 왜일까요?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떠오르시면 유료 문자 샵931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고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입니다.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청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최병조님께서 그라나도스의 구에스카스 간주곡 청하셔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라나도스 구에스카스 간주곡 파블로 곤잘레스가 지휘하는 바르셀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엔리케 그라나도스의 구에스카스 간주곡 파블로 곤잘레스가 지휘하는 바르셀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가정음악 인스타그램 이벤트가 있습니다. 2016 오르간 시리즈 두 번째 공연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포핸즈 공연이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공연 프로그램 보면 정말 금빛 찬란한 오르간 소리의 향연이겠구나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바흐의 샤콘느, 보로딘과 라벨, 또 라모의 작품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오르가니스트죠.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내 손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선율 만끽할 수 있는 이번 공연. 관심 있으시다면 가정음악 인스타그램을 먼저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 다섯 분께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공연 관람권을 두 장씩 드립니다. 당첨되시면 DM으로 개별 연락드려요. DM 받으시면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631 쓰는 분의 신청곡인데요. 윤주님 혹시 드라마 포핸즈 보시나요? 저는 송강 배우의 팬이라 포핸즈도 한 번씩 보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생생스 죽음의 무도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좀 첫 장면에서 좀 무시무시한 너무 열정적인 핏빛 연주를 보고 조금 쉬었다가 봐야 되겠다. 조금 제가 준비가 되면 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참입니다. 7631 쓰는 분의 신청곡이에요. 생상스 죽음의 무도 작품 40. 두 대 피아노를 위한 생상스의 편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마틴 존스와 에드리안 파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마틴 존스와 에드리안 파머의 피아노 듀오 연주로 까뮈 생상스 죽음의 무도 작품 40 들으셨습니다. 죽음의 무도를 이렇게 두 대 피아노 연주로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0789 쓰는 분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악기 연습하면서 재수하고 있는 딸 대학 실기고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서울에서 혼자 악기 연습하고 재수하고 있는 딸이라고요? 명절에도 맛있는 음식 못 먹고 긴장되고 불안할 딸에게 엄마는 늘 내 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9월 25일에 사연을 주셨었는데 아마 명절에 고양이다 뭐야 엄마 나는 서울에서 이랬었나 봐요.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셨겠네요. 모쪼록

올해에는 꼭 원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길 저도 기도합니다. 0789 쓰는 분께서 이안 보스트리지의 보리수를 청하셨어요. 엄마의 응원이 따님에게도 가닿길요. 7240 그리고 0184 쓰는 분께서 똑같이 소프라노 강혜정님 곡 듣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호수, 이 곡 소프라노 강혜정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이어서 함께 들으시죠.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임춘원 씨 홍유섭 곡 당신은 호수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중에서 보리수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레이프 벤스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좋은 곡들을 청해 주신 0789-7240-0184 쓰는 분 그리고 앞서 7631 쓰는 분께도 따뜻한 커피 한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538 쓰는 분입니다. 내일 손주 만날 생각에 신가음 들으며 준비 중인데 신청곡 들을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브람스 교향곡 1번 청하셨습니다. 9월에 사연을 주셨는데 손주는 잘 만나보셨겠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1번 C단조 작품 68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클라우디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3538 쓰는 분께도 차 한잔 보낼게요.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낭만주의 거장 시벨리우스 공연이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임지영의 협연으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실 수 있고요. 최영선이 지휘하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와 교향곡 2번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차갑게 빛나는 북유럽의 자연,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인간 내면의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공연에서 만나실 곡입니다. 시벨리우스 핀란디아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벨리우스의 곡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슬픈 왈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시베리우스의 슬픈 왈츠, 헤르베르트 본 카라얀이 주연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매일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음악들과 연관 짓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재미를 발견할 수 있죠. 음악을 색다른 주제와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연결지어 소개하는 시간, 뮤직 큐레이션,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1: 예, 내일이 10월 3일 개천절이죠.
0: 네.
1: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만 독일에서는 이날이 또 또 다른 의미의 개천절입니다. 바로 1990년에 독일이 재통일된 날이죠. 통일 기념일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벌써 통일이 36주년. 늘 맞게 되는
0: 벌써
1: 예, 그런 뜻깊은 해인데요. 그 사실 그 뭐 우리도 여전히 분단 국가인 입장에서 보면 통일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가에 대한 하나의 그 모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반면 교사가 되는
0: 그렇습니다.
1: 그런 부분도 많은 독일의 통일입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독일 통일 기념일을 맞이해서 독일이 통일되던 그 순간의 이야기들 37년 전 36년 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그 순간에도 클래식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0: 독일 통일에.
1: 그렇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들을 함께 오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일단은 그 독일 통일이 되던 당시에 동독의 자유화 그리고 통일이 되는 그 과정까지 이제 클래식 음악은 참 특이하게 이게 결부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89년에 그 당시가 이제 소련의
0: 네.
1: 고르바초프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뭐 페레스트로이카라든지 글라스노스지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개방과
0: 자유화 어떤,
1: 그렇죠.
0: 네.
1: 평화의 무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서 동유럽에도 뭔가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런 가운데 1989년 8월에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통제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이지만 이 헝가리의 그 당시는 이제 헝가리는 공산국가였죠. 공산국가에서 이 오스트리아로 자유롭게 나가는 것은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죠. 근데 그걸 완전히 풀어버린 겁니다.
0: 네.
1: 이렇게 되니까 9월부터 13,000여 명의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를 통해 오스트리아로 해서 서방으로
0: 혹은 서독으로
1: 이렇게 가는 탈출 러시가 굉장했던 거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동독 내에서도 이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0: 네.
1: 이렇게 되는 가운데 1989년 가을에 당시 동독 라이프치히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월요 시위라는 것이 계속 이제 점점 강도를 강해 이렇게 강하게 가져가고 있었죠.
0: 네.
1: 그러다가 10월 9일 약 7만 명의 시민들이 라이프치히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0: 대단하네요.
1: 근데 당시 동독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당연히 이를 진압하려 하겠죠. 그래서 막 장갑차가 배치되고 아주 그냥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0: 네.
1: 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정부가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만약에 발포가 시작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유혈 사태를 막을 수가 없는
0: 그렇죠.
1: 그런 그 상황이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라이프치히의 아주 뭐 최고의 콘서트홀이죠. 게반트하우스. 이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있죠.
0: 그렇죠.
1: 그래서 바로 이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당시 음악 감독 상임 지휘자였던 그 유명한 쿠르트 마주어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니 여기서 그런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게반트하우스를 개방할 테니까 여기에 시민들과 또는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오.
0: 아 이게 리더십이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음악의 전당에서는 절대 서로를 해하지 말고 평화롭게 말로 해결해 봅시다. 라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하나의 그 관례와 같이 정착이 되면서 완전히 그냥 평화로운 그런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0: 토론의 장을 열어줬네요.
1: 그렇죠.
0: 예. 예,
1: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지역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성직자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다 모아서 이 평화를 위한 성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0: 네.
1: 피를 흘리지 말자. 비폭력 평화 시위를 유지하자라는 호소문을 시위대와 군 양측에 전달을 하게 된 것이죠.
0: 아, 이런 건 정말 크거든요.
1: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군대는 절대 발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시민들은 그 촛불을 들고 마치 우리 그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 같이
0: 예.
1: 촛불을 든 채 독일어로 Wir sind das Volk. 우리가 국민이다. 그리고 그 국민이 바로 국가의 주체다.
0: 아.
1: 모든 권력이라는 것이 당에서부터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호소를 이렇게 계속함으로써 평화적인 행진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런 비폭력 투쟁이 결국은 동독 내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점점 확산해 얻으면서 확산되어 감에 따라서 바로 1989년 11월에 역사적인 베를린 장벽 붕괴를 목격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0: 그렇네요. 정말 이런 물밑 작업이 있었기에
1: 그렇죠.
0: 그 장벽이 무너질 수 있었던 거죠.
1: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문화의 힘이 아닌가
0: 그렇죠.
1: 생각을 해봅니다.
0: 에이.
1: 그 사실 옛날에 김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전에 그 BTS가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고
0: 네.
1: 콘서트를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그 주변에 멕시코 시티에 범죄율이 뚝 떨어졌다고
0: 그러니까요.
1: 하지 않습니까?
0: 예.
1: 이거는 뭐 그 어떤 군대도 경찰도 하지 못했던 일을 문화사절들이 한다라는 점을 보면 역시 세상을 바꾸게 만드는 건 문화의 힘이다라는
0: 네.
1: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에그몬트 소곡 작품 번호 84를 바로 이 평화의 사절이었던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시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크루트 마주어가 이끄는 라이프치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들으셨습니다. 만약에 크루트 마주어가 라이프치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를 공론의 장으로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합니다.
1: 그렇죠.
0: 예.
1: 이게 그냥 한순간의 선택의 차이이기 때문에
0: 네.
1: 상당히 그 정말 생각만 해도 이게 만약에 반대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0: 네.
1: 끔찍한 생각인데요. 결국은 이런 평화의 움직임들이 큰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결국 동독 전역으로 확산된 자유화 요구. 그러면서 동독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0: 네.
1: 1989년 11월 9일에 동독 정부가 이제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동독 국민들의 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0: 네.
1: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출국 규제를 완화하는 정도 수준에다가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지도 않고
0: 그쵸.
1: 그리고 정부에서 100%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때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당시 동독 정부의 당 공산당 당 대변인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큰 인물이죠.
1: 그렇죠.
0: 네.
1: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 네. 많이 이 영상들 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동독 국민은 베를린 장벽을 포함해서 모든 국경 출입소에서 출국이 인정됩니다. 라고 하니까 기자가 그럼 그 시행령이 언제부터 발효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자세히 몰랐던 거죠.
0: 대변인이니까.
1: 그렇죠. 얼떨결에 그래서 이분이 네. 독일어로 so fort unfertiglic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곧바로 지체 없이
0: right now.
1: right now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독 주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는 물밀듯이
0: 그렇죠.
1: 그냥 나온 거죠.
0: 그 입만 바라보고 있던.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동독 주민들도 약간 이제 서방이라든지 중립국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를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데 순차적으로 차츰차츰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면 이 당 대변인이 즉시 모든 규제를 다 푼다. 이렇게 얼떨결에
0: 어찌 보면 여행 자유화, 헝가리처럼
1: 맞습니다.
0: 우리도 여행 자유화를 할 거예요. 순차적으로.
1: 네, 곧 하겠습니다.
0: 예, 곧. 네. 근데 뭐 지체 없이 바로 하자 그냥 열려버린 거죠.
1: 그렇죠. 베를린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듯 이렇게 완전 개방되고 동독 주민들은 이제 자유가 왔다.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89년. 이때 그 우리가 TV 보도로 많이 됐지 않습니까?
0: 네.
1: 볼 때에도 야 이렇게 동서장벽이 무너지는 게 꿈이냐 생시냐
0: 그러니까요.
1: 싶었는데
0: 네.
1: 사실은 그런 냉전 시대의 피해를 고스란히 몸으로 안았던 그런 예술가들 특히 소련에서 망명한 예술가들 이런 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0: 그럼요.
1: 그래서 바로 그 위대한 첼리스트였던 로스트로포비치가 파리에서 이 방송을 동독 지역에서 시민들이 막 물밀듯이 서방으로 나오는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자기 지인의 전용기를 빌려달라고 해서 베를린 장벽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장벽 앞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2번의 사라방들을 연주하는 장면은 정말 역사적인 장면으로 남아있죠.
0: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로스트로포비치는 이날만 기다려왔고 이럴
1: 그렇죠.
0: 때 내가 나가야 된다.
1: 맞습니다.
0: 예.
1: 내가 여기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언제 이 순간을 놓치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는가. 결국 이 로스트로포비치의 이런 행동은 하나의 그 이 동구권과 서방의 경계가 무너지는 요 역사적인 시점의 하나의 상징으로 남았고 그 이듬해 90년에 로스트로포비치는 드디어 소련 시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장벽으로부터 2년 뒤 91년에 로스트로포비치는 평생을 미뤄오던 바흐의 이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녹음에 착수하게 되죠.
0: 아 이걸 미뤘었거든요.
1: 그렇죠. 사실은 로스트로포비치가 이 89년, 90년 요원절이까지만 해도 네. 이미 세계 최고의 거장이었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보다 더 앞서서 한 70년대에 벌써
0: 했음직한데.
1: 그렇죠. 네. 이미 음반이 나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네. 로스트로포비치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0: 그건 어쩌면 자기의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음처럼
1: 그렇죠.
0: 느껴지네요.
1: 시민권 그리고 뭔가 이 세상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의 생각이 더 정리될 때 그 타이밍에 발표하고 싶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8번 이 중에서 1곡 전주곡과 4곡 사라방드 바로 베를린 장벽 앞에서 울려 퍼졌던 그 곡을 네.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8 중에서 전주곡과 네 번째 곡 사라방드를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역사적인 그 순간 또 음악이 예술이 큰 힘과 감동을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힘이 나게끔 해줬던 순간을 좀 이어서 전해들었습니다.
1: 그렇죠.
0: 예, 로스트로포비치가 그리고 크루토 마주어가
1: 그렇죠.
0: 그랬네요.
1: 이 또 아까 이제 베를린 장벽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분단 도시였던 베를린이라는 네. 도시. 이제 냉전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이 도시가 냉전이 이제 이 해소되는 그리고 동유럽이 자유화되는 요 시점에서 또 주무대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특히 그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번스타인이 네. 지휘했던 합창 교향곡이죠.
0: 네네.
1: 그 저도 이걸 이제 KBS 중계를 통해서 봤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크리스마스 언저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0: 네.
1: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 있다가 이제 식당에 아버지와 밥을 먹으러
0: 네.
1: 이렇게 나갔는데 그 식당에 TV로
0: 아 이걸 보신 거예요?
1: 이 KBS가 중계하고 있는 번스타인의 이 역사적인 이 현장 요게 보고 있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이 화면에 집중했던 그런 기억이 새로운데요. 1989년 12월 25일에

0: 작곡가들. 이제 본스타인의 지휘하에 합창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특히 4악장의 환희의 송가가 이 오데 안디 프로이데 환희의 송가인데 이거를 프로이데를 프라이하이트 자유로 바꿔가지고 개사해서 불렀던 건 너무나도 상징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제 1990년 3월에 동독에서 처음으로 선거가 이렇게 실시가 되고 네. 그를 통해 자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90년 7월에 동서독 간의 경제통화 사회가 통합되면서 그제서야 10월 3일에 진짜 통일이 이루어지는 정말 초고속으로 일들이 진행됐던 것을 우리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1: 이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문이 열리니까 그냥 그렇죠. 일사천리로.
0: 맞습니다.
1: 네.
0: 막 이게 뚝이 터져서 봇물이 막 터지듯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독일 사람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독일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이게 이렇게 빨리 진행되나 싶을 정도로 막 정신없는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번호 125번 합창 가운데에서 4악장의 전반부만 들어보시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맨 처음에 베이스가 그 나와서 이 환희여 라고 얘기하는 프로이데 환희라는 것을 프라이하이트 자유로 개사해서 부른 그 공연입니다. 네. 소프라노 준 앤더슨, 메조 소프라노 사라 워커, 테너 클라우스 쾨히 그리고 베이스의 얀 핸드릭 로터링의 음성이고요.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합창단과 베를린 방송합창단의 연합합창단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레닌그라드의 끼로프 극장 오케스트라, 이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죠. 그리고 뉴욕 필하모닉, 파리 오케스트라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멤버들이 연합 오케스트라를 결성했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네, 정말 다국적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레닌그라드 키로프 극장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파리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다 모였습니다. 또 합창도 바이에른 방송합창단과 베를린 방송합창단 동서덕이 모였고 레나드 번슈타인의 지휘로 함께 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 전반부를 들어봤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지 36년 그리고 꼽아보니 독일이 분단됐다가 통일되는 데는 한 45년 정도의 그렇죠.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분단 70년. 우리 언제쯤 될까?
1: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이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사실 이 독일이 통일이 급격히 이루어지긴 했지만 70년대부터는 사실 동서독 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또 굉장히 입장이 다르다.
0: 다르죠.
1: 많이 네.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독일의 통일 사실은 준비가 많이 된 상태에서 급격히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이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3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동독 지역, 구동독 지역과 서독의 격차는 존재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특히 동독 지역은 그런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회 통합적인 부분에서 불만이 이제 쌓이고 이런 부분에서 최근 이 동독 지역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네. 극우파가 약진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AfD라고 하는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라는 완전 극우파가 독일의 지방선거라든지 특히 동독 지역 요번에 이제 뭐 튀링겐이라든지 이런 네. 곳에서는 1위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우파가 약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하나의 그 숙제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그 훌륭한 교재라고 할까요?
0: 네.
1: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0: 그럼요.
1: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 제가 여기 잡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0: 네.
1: 이게 독일 정부에서 그 당시 네. 통일 당시에 보냈던
0: 아니 이걸 아직까지 1990년에 발행된
1: 예 스칼라라는
0: 네.
1: 독일 정부에서 발행했던 이제 뭐 무크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여기에 보시면 그 당시 안에 내용을 보시면
0: 예.
1: 그 수많은 이제 독일 통일 당시에 그 전 세계 지도자들이라든지 각국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독일 문화원에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0: 그렇군요.
1: 그 배포한 거였거든요.
0: 아, 정말 귀한 자료네요.
1: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0: 예.
1: 여기에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0: 네. 네,
1: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이제 각국의 외국의 반응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유럽 공동체 지금 EU의 전신이 되는
0: 그렇죠?
1: 유럽 공동체 성명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의

0: 공동 문명을 그토록 풍부하게 살찌웠던 한 민족이 유럽과 전 세계에서 다시 자신의 합법적인 위치를 되찾았다.
1: 아, 독일에 대해서.
0: 예, 그러니까 독일이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통해 가지고 전범의 위치로 굉장히 이제 평가절하되고 또 자기들 나름의 고통을 겪었지만 이번 통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풍부하게 살찌웠던 유럽 문명을 그 안에서의 자기들의 위치를 되찾았다.
1: 아.
0: 정말 인상적인 평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네, 이걸 누가 평가한 거죠?
0: 네, 유럽 공동체 성명으로 나온 것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통일이라는 것이 물론 지난한 일이긴 하지만 한 민족이 그 한 식구로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문명을 문명 속에서의 위치를 되찾는 일이다. 라고 한번 규정해보고 싶습니다.
1: 상당히 수용적이고
0: 그렇죠.
1: 독일을 끌어안는
0: 그렇죠.
1: 예, 그런 제스처여서 아, 좀 뭉클하네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결국은 뭐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그 헤어짐과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우리가 결국 합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또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바로 이 옛날에는 우리가 동독 지역의 음악단체의 연주를 듣는다는 게 7,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귀한 일이었거든요.
1: 이거 들어도 되나? 막 이런.
0: 그렇죠. 이거 동독 지역 음반인데 괜찮아?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라이프시히와 드레스덴 같은 문화 도시들을 뭐 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었지만 과거 7, 80년대만 해도 야 그 슈만이라든지 뭐 수만 괴테 와그너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라이프시히와 드레스덴 언제 가볼 수 있나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바로 그 시절의 녹음 들어보시겠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평화가 그대와 함께하길. 바흐 작품 번호 158번의 1곡 레치타티보와 네 번째 곡 코랄 마지막 곡인데요. 여기 부활한 신의 어린 양이 있도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동독 드레스덴 출신의 베이스 테오 아담 그리고 쿠르트 토마스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토마스 교회 합창단의 70년대 연주입니다.
1: 네, 이 곡 들으면서 유정우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간디는 영국령 남아프리카에 살던 시절 인도인에 대한 차별에 맞서 시민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식민지 정부에게 붙잡혀 투옥되기도 했는데요. 훗날 남아프리카를 떠나게 된 간디는 직접 만든 가죽 샌들을 식민지 장관 얀 스미츠에게 선물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에게 선물로 보답한 것이죠. 스미츠는 그 샌들을 오랫동안 신다가 간디의 70번째 생일에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토록 위대한 사람의 신발을 신기에 부족하다는 뜻의 말도 남겼습니다. 오늘 10월 2일은 간디의 생일이자

단지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서로 간의 이해와 화해를 돕고 전 세계에 평화의 문화가 건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KBS 음악실 문을 열어봅니다.

베토벤의 호른 소나타 작품 17 가운데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콰지 안단테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모데라토 미샤 그로일의 호른 허승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국제 비폭력의 날입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곳이 정말 많지요. 분쟁과 갈등이 제거되고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음악 함께 감상해 보시죠. 10월 2일 금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세요. 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이제 금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0: 서로 다른 개성이 만나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공연. 그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미리 듣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과 함께하는 현명한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공연을 추천해 주시나요?
1: 곧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릴 콘서트 오페라 오텔로 추천드려요.
0: 날짜를 보니까 바로 다음 주에 열리게 될 공연이네요. 그리고 이날 오텔로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마에스트로 정명훈 지휘자이시네요.
1: 네, 그래서 부산이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제가 이번 공연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정명훈 지휘자 때문이에요.
0: 네.
1: 그리고 정명훈 지휘자 음악 인생에서 오페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0: 이 얘기를 여러 차례 그간 강조해 주셨습니다.
1: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통 교향곡 지휘자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에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먼저 활동을 해온 그런 지휘자예요.
0: 네.
1: 특히 젊은 시절에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의 음악 감독을 맡았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 그리고 오페라 지휘는 많이 다른가요?
1: 이 질문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정말 많이 달라요. 일단 교향곡은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면 오페라는 훨씬 더 많은 요소가 그 무대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0: 네.
1: 무대 위에서는 성악가들이 노래를 하고 있고 오케스트라는 그 아래에서 연주를 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합창단이 등장하면은 그 합창단도 지휘자가 이제 손을 좀 써야 되고 또 그 무대 위에서 매 순간마다 연출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0: 정말 그럼요.
1: 매 장면마다 의도가 담긴 연출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휘자가 역시 그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음악을 연주해야 돼요.
0: 네.
1: 그러니까 혼자서 통제해야 될 요소가 교향곡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게 바로 이 오페라예요.
0: 그러니까 피트 아래에서 무대도 봐야 하고 지휘자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알아야 하니까 또 음악도 들어야 되고
1: 맞아요.
0: 지휘도 하셔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네요.
1: 손이 움직이는데 눈은 무대를 바라보고 있고 귀는 또 음악을 들어야 되는 정말 네,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오페라라서
0: 네.
1: 제작하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지휘하는 경우는 더더욱 어려워요.
0: 그래서 경력을 소개할 때 오케스트라 지휘뿐 아니라 오페라 지휘 경력이 있다면 반드시 소개가 되나 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해서 반드시 또 좋은 오페라 지휘자가 되는 것은 또 아닐 맞아요. 수도 있네요.
1: 네,
0: 두 개가 별개네요.
1: 네, 맞아요. 정확히 이해하셨는데 좋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반드시 좋은 오페라 지휘자는 아니지만 좋은 오페라 지휘자는 대체로 좋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일 가능성은 높아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일사불란하게 네. 모든 상황에도 본인 훈련이 되었을 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1: 그만큼 정말 별개의 장르로 봐야 되는데 특히 저는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게 오페라에서는 가수의 노래를 얼마나 지휘자가 잘 듣는지가 중요해요.
0: 네.
1: 성악가는 사실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른 게 자기 목소리를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매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 네.
1: 컨디션에 따라서는 또 그날 소리를 작게 낼 수도 있고 또 소리를 빠르게 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리고 무대에서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그 목소리도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게 이 오페라라서 지휘자는 그 모든 걸 순간적으로 캐치하고 음악의 흐름을 딱 맞춰줘야 돼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 오페라를 오래 지휘한 사람들을 보면은 무대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안정감 같은 게 있어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에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네요.
1: 네.
0: 그렇다면은 정명훈 지휘자는 젊은 시절부터 주요 오페라 극장 음악 감독직을 오래 맡아 오셨었고 또 지금 현재에도 오페라 지휘자를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1: 맞아요.
0: 올라가 계시니까 진짜 대단한 일이네요.
1: 정말
0: 업적입니다.
1: 네. 전 세계에 여러 오페라 극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세계 오페라의 상징 같은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이 됐는데
0: 맞습니다.
1: 그 라스칼라를 지금까지 지나갔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더 대단한 업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바렌보임이라든지 아니면 리카르도 부티라든지
0: 네.
1: 이런 사람들의 브랜드를 보려 하면 정말 위대한 자리에 앉은 지휘자가 맞고 또 물론 정명훈 지휘자가 그 전에 라스칼라랑 정말 오랫동안 지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임명이 된 건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가처럼도 느껴지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의 지휘자가 정말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의 음악을 책임지게 된 건 그 자체로도 정말 대단한 사실인 것 같아요.
0: 아유, 아무에게나 그런 네. 자리를 건의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 실력뿐만 아니라 그 라스칼라가 가진 역사와 브랜드를 고려했을 때도 정말 대단한 자리이고 또 이제 재밌는 게 라스칼라 취임 연주에도 정명은 지휘자가 오텔로를 골랐기 때문에 이번 부산에서 한 오텔로가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아,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작품 오텔로 어떤 장면을 함께 오늘 감상해 볼까요?
1: 첫 장면을 준비했어요. 뭐 여러 오페라들이 보통 막이 올라가기 전에 서곡이 좀 길게 이어지잖아요.
0: 네.
1: 근데 오텔로는 좀 그게 짧은 편이고요. 정말 막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미 거대한 폭풍이 치고 있고 그 폭풍을 뚫고 오텔로가 돌아온 장면이에요.
0: 네.
1: 고난을 이겨내고 영웅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정말 웅장한 음악들이 연주가 되는데 무사귀환을 기념하는 이런 축제들도 열리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대부분 이미 오텔로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니까.
1: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흥겹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도 결말을 알고 보니까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0: 네. 뭐
1: 나중에 가면은 결국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가 오텔로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오텔로의 비극을 암시하고 있는 시작인 거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폭풍 장면도 뭐 베르디가 그냥 집어넣은 건 아닌 것 같고 더욱더 세게 몰아치는 것도 이 장군이 결국에는 이 폭풍은 이겨냈지만 그 마음 속에서 요동치는 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네, 무너져 내리는 얘기를 이렇게 그 짧은 장면에 묘사를 한 것 같아요.
0: 이것이 인간인 걸까요? 지금 음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 1막 중에서 도치다, 환호하라, 로데리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나, 기쁨의 불꽃이여까지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유 오페라 합창단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여러 성악가들이 함께 연주한 이 버전 감상해 보시죠.

Fugala.

0: 베르디의 오페라 오테로 1막 가운데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도치다부터 기쁨의 불꽃이여까지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유 오페라 합창단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여러 성악가들이 함께 연주한 버전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성대한 분위기 가운데 오페라 오텔로가 시작되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비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장면을 소개해 주시나요?
1: 이제 비극이 그 절정에 이르는 장면인데 이 막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이아고의 계략 때문에 오텔로가 지금까지는 그냥 의심만 했는데 그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가만 보면 이 오텔로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뭐 이런 칼 싸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 과정이 가장 또 잔인하고 무섭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죠. 정말 최고의 장군 오텔로 아닙니까? 극 속에서. 네. 그런데 그 누구도 칼로 못 이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최정예 장군이 말에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흔들려버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버리게 되는 거죠.
1: 네,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그 결정적인 순간인데 오텔로가 아내에게 배신당했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0: 네. 그리고 옆에 이아고가 있는데 악인이죠.
1: 네.
0: 옆에서 위로해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1: 아,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악인 중에서도 무섭고 어떻게 너가 잘못했어라고 증명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악인이 바로 이아고고 그래서 지금 이런 악인의 대명사가 된 것 같은데
0: 네.
1: 오텔로가 의심하고 가장 약해진 순간에 훅 치고 들어와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그 교묘하게 말로 이제 바꿔주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두 사람이 그 복수를 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같이 노래를 하는데 좀 그것도 노래를 씩씩하게 해서
0: 네.
1: 저는 되게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0: 함께 복수를 맹세하는 거군요.
1: 네. 그 한 사람 마음속에서 의심이 어떻게 이런 분노라든지 확신으로 변하는지 음악으로 이제 따라가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페라라는 장르가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0: 오페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저는 오페라를 사실은 되게 좋아해요.

0: 후보가 아주 많이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대사로 전달하면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도 잘 전달이 안 되고
1: 네.
0: 받아들인 사람도 그게 어느 정도 화가 났는지 잘 감정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베르디가 음악으로 보여주니까 그 감정이 조금씩 흔들리다가 커지고 폭발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거는 그냥 대사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 오페라라는 장르는 이런 게 정말 매력적이구나라고 항상 느껴요.
1: 네. 보러 가야겠다. 보고 싶어진다. 오페라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허명은 음악 칼럼니스트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 음악으로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 2막 중에서 데스데모나가 죄인이다. 너 물러가라. 이제 그리고 영원히 안녕. 진정하십시오 장군님. 그날 밤이었다. 오 끔찍한 죄악이여. 저 대리석 같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여러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유 오페라 합창단, 파리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와 여러 성악가들이 함께합니다.

0: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 2막 가운데 데스데모나가 죄인이다. 그리고 저 대리석 같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까지 여러 곡 전해드렸습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유 오페라 합창단,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여러 성악가들의 연주로 음악 감상하셨습니다. KBS 음악실 토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 다음 주 부산에서 있을 정명훈 지휘자와 함께하는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정명훈 지휘자는 지금 KBS 교향악단을 이끌고 있고 또 라스칼라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고 세계적으로 너무나 정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마에스트로인데 이런 지휘자가 지금 한국에서 오페라를 직접 지휘한다는 것은 참 특별한 사건이네요.
1: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정명훈 지휘자가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활약상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엄청난 경험과 그 쌓아온 해석들을 국내 관객 또 예술가들이랑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이 과정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오페라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많은 세트가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는 엄청난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 유명 오페라 극장을 가는 게 아니면은 제대로 감상하는 게 어려워요.
0: 네.
1: 네. 그런데 정명훈이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어떤 한국 관객들에게는 이런 접근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0: 네.
1: 저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라스칼라도 활동하게 되면은 분명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우리랑도 함께해라는 이런 오퍼가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거절하고 한국에서 KBS 경악단이나 아니면 부산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게 지휘자가 어떤 한국에 대해서 애국심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오텔로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자신의 평생을 걸쳐 쌓아 올려온 그 음악 인생을 한국의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에스트로의 마음도 느껴지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왜냐하면 유럽에서 한국으로 날아온다는 건 정말 멀고 힘든 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 스케줄을 소화하려고 유럽에서 여기까지 날아와서 연주를 하고 다시 유럽에 날아가는 이것들이 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면 좀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0: 네. 아유, 또 감동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장면을 감상해 볼까요?
1: 1막 마지막 장면을 준비했어요. 2막에 갔다가 다시 1막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0: 네.
1: 1막 마지막에는 오텔로와 데스데모나가 이제 둘만 남아서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이중창을 불러요.
0: 아직 이아고의 계략이 시작되기 전이군요.
1: 맞아요. 이때는 전혀 이제 이런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전혀 모른 채 두 사람이 자신들의 이런 만남을 떠올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0: 네.
1: 정말 특히 이때가 아름다운 게 세상에 이런 계략이라든지 소란스러운 사건들이 아무것도 없고 둘만 남은 것 같은 장면이라서 전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0: 맞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잉꼬부부였거든요. 오텔로와 데스데모나가 참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결말을 다 알고 지금 이 장면을 듣게 될 테니 더 안타깝고 슬프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1: 네. 그 정말 깊이 사랑하고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심도 없는 그런 장면이라서 정말 모든 줄거리를 알고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게 이 장면이거든요.
0: 네. 관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왜 저 부부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라는 네. 마음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일부러 이 막을 먼저 들어보고 이제 1막을 골랐어요.
0: 네.
1: 이거 음악적으로도 좀 흥미로운 게 두 사람이 처음에는 서로 조용히 얘기하듯이 이렇게 노래를 들려주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음악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아주 화려하게 끝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깊은 밤이 이제 저물듯이
0: 네.
1: 조용히 노래가 끝나요. 전 이렇게 음악이 마무리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냥 두 사람이 정말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음악 감상합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 1막 중에서 사랑의 이중창 어느덧 깊은 밤에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소프라노 셰리 스튜디오의 노래 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0: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 1막 중에서 사랑의 이중창 어느덧 깊은 밤에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소프라노 셰릴 스튜더의 노래 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랑 많은 위엄 있는 장군 오텔로였는데 그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이 오페라에 관심 많은 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허명현 씨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한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금요일 코너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공사 기간과 또 소음이 심한 날을 미리 알려주곤 합니다. 이웃들의 항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네요. 심리학자 제리 버거와 로버트 아키는 불쾌한 소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요. 사람들은 불쾌한 소음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소음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언제 시작되고 끝날지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같은 소음도 조금 더 견디기 쉬워진다는데요. 이건 소음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고통일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있다면 버틸 힘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를 지낼 때 마음을 굳게 먹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고통에도 끝이 있다는 믿음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감각, 이것들만으로도 오늘을 견딜 힘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2831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힘을 얻고 싶네요 하신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로스앤젤레스 기타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잘 버티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제리 버거와 로버트 아킨의 불쾌한 소매에 관한 연구가 그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예측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덜 힘들다. 언제 끝이 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어려움이 덜해진다라는 이 두 가지 힌트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소위 주말권에 들어간 금요일입니다. 아마 금요일도 그런 면에서 예방접종이 되면서 이제 곧 주말이다라는 마음의 위로를 좀 가득 안고 시작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버티기가 수월하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언제나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들썩들썩 기운이 나는 차이콥스키의 예프게니 오네겐 가운데 왈츠 들을까요?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예프게니 오네겐 가운데 왈츠였습니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B플랫 장조 도이체 898번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레그로 비바체입니다. 트리오 모로의 연주로 들을 텐데요. 에드가 모로, 유명한 첼리스트 에드가 모로와 그의 형제들로 구성된 앙상블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B플랫 장조 도이치 898번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레그로 비바체였습니다. 트리오 모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쇼팽의 론도 C단조 작품 1번 루이 로르트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론도 C단조 작품 1번이었습니다. 루이 로르티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고요.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플루트 연주곡 전해드리죠. 단지의 플루트 협주곡입니다. 2번 D단조 작품 31번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논트로포 3악장 폴라카입니다. 안드라스 아도리안의 플루트, 한스 슈타델마이어가 지휘하는 뮌헨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단지의 플루트 협주곡 2번 D단조 작품 31번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논트로포와 3악장 폴라카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안드라스 아도리안의 플루트, 한스 슈타들마이어가 지휘하는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조영민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들을게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임 아벤트로트 저녁 노을,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치의 노래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이 연주합니다.

조영민님께서 청해주신 리아르티 슈트라우스의 저녁노을이었습니다.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치의 노래와 헤르베르트 본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두 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보 예르비와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유럽, 중앙유럽을 모두 아우르는 독특한 색깔을 가진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2022년 첫 내한한 이후 4년 만에 한국을 찾습니다. 이 악단을 직접 창설하고 이끌어온 에스토니아 출신의 거장이죠. 파버 예르비가 직접

그런 가운데 10월 18일 일요일에는 아트센터 인천에서 브람스 교향곡 1번을 연주하고요. 10월 20일 화요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두 공연 모두 일부에서는 에스토니아의 작곡가 에르키스 벤 트위르의 작품과 함께 브람스의 발린 협주곡을 클라라 주미강의 협연으로 들려주는데요. 생생클래식에서는 인천 공연입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아트센터 인천에서 열리는 공연에 애청자들 초대합니다. 파보 예르비와 클라라 주미강,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이 공연에 총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드릴게요. 책 선물도 있습니다. 도서출판 N의 서재에서 나온 책 마르타 아레리치, 건반 위를 질주하는 전설의 피아니스트입니다. 프랑스의 클래식 음악 전문 기자인 올리비에 벨라미가 쓴 이 책은 베일에 쌓여있던 아레리치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담은 최초의 평전입니다. 그녀가 발 디뎠던 도시들을 따라 그녀의 삶을 그려냈는데요. 화려한 무대 뒤의 고뇌와 갈등까지 담아낸 책입니다. 마르타 아레리치 총 5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또는 책이라고 글머리에 달고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방에 신청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토니아를 또 대표하는 또 다른 현대음악 작곡가 에르키스 벤 트위르의 작품 폭풍을 부르는 주문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시죠.

0: 에르키스 벤 튀르의 Incantation of Tempest, 폭풍을 부르는 주문 들으셨습니다.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 이번 주 저희가 드리는 공연 선물 받으시면 직접 파보 예르비의 지휘로 또 에르키스 벤 튀르의 또 다른 작품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1: 아하, 이거구나.

배를 가지고 산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배가 산으로 간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는 말이지만 실제로 어떨지 생각해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사람이 직접 배를 이끌고 산에 오른다. 이 일이 얼만큼 힘든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베르너 헤어초크 감독의 영화 피츠카랄도입니다. 페루의 고무 재벌이었던 실존 인물 카를로스 피츠카랄도. 영화 피츠카랄도는 바로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피츠카랄도가 끌어올렸던 배의 무게는 30톤. 배를 분해해서 조각조각 옮겼다고는 하지만 영화 피츠카랄도에선 좀 더 극적인 연출을 위해 크기도 무게도 늘렸습니다. 배의 무게만 320톤, 성인 100명이 넘게 탑승할 수 있는 커다란 선박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피츠카랄도는 아마존강의 원주민들과 힘을 합쳐 산을 넘는데요. 산에 빼곡히 나있던 나무들을 베어내고 산길을 깎아 다듬고 대형 도르래를 여러 개 만들어 도르래마다 수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 배를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트랙터와 강철 케이블의 도움을 받았다지만 현지에서 동원된 원주민의 수만 1,000명 가까이 됐다네요. 그런데 주인공 피츠카랄도가 배로 산을 넘으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표면상으론 산 너머에 고무를 채취해서 큰 돈을 벌려는 거였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오페라를 사랑하고

오페라에 미쳐 있었던 피츠카랄도는 재산을 불려서 정글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는 꿈을 꿨던 겁니다. 그는 오페라 애호가답게 어디에나 축음기를 들고 다니며 오페라 아리아를 틀어대곤 했습니다. 정글에 사는 아이들 앞에서도 그랬고요. 사업가들이 모인 파티장에서도 또 정체를 숨긴 원주민들이 북을 울려대며 배를 공격할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위협적이었던 북소리가 축음기에서 나오는 오페라 소리에 멎었다는 겁니다. 배는 그렇게 조용히 아마존강 위를 흘러갔고 말도 통하지 않은 원주민들과 대면해서 배를 산 위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피츠카랄도의 꿈은 허황돼 보였지만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간절한 거였습니다. 다른 사업가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돌아온 그는 영화 초반에 교회 종탑에 올라가 종을 마구 울려대면서 광인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I want my opera house. 나는 오페라 극장을 지을 거야 라고요. 오페라 극장을 짓고 세계적인 배우를 그 무대에 올릴 거라는 꿈을 꿨던 피츠카랄도. 연인이자 동업자였던 여인 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꿈을 꾸는 자만이 산을 움직일 수 있죠 라고요. 이 말처럼 누구보다 집요하게 꿈을 쫓았던 피츠카랄도, 그는 산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그는 배를 산으로 함께 끌어올려준 원주민들의 마음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흐르던 아리아였습니다. 벨리니 오페라 청교도 가운데 아떼 오카라 사랑하는 그대에게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와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베르너 헤어초크 감독의 1982년 영화 피치카랄도 속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배를 산으로 끌어올리는 문제의 그 장면. 기계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컴퓨터 그래픽이나 축소된 모형 없이 실제 크기로 제작해서 실제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영화에서 장장 35분을 할애해서 보여주는데요. 여운이 오래 남는 장면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드리고 나는 저렇게 간절한 꿈, 모두 다 비웃는 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간절하게 이루고픈 꿈이 있었나, 그만큼 노력해본 적이 있나 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영화에서 보통 한 2시간 정도 영화를 하니까 4분의 1의 시간을 할애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 인생에서 그 꿈을 이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82년작이면 제가 태어날 때쯤의 작품인데 못 보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나우디의 오 델 미오 아마도반, 오 나의 사랑하는 이어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와 빈센초 스카렐라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트라파니의 까라미아 내 사랑이었습니다. 만토바니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도나우디의 오델 미오 아마도반 오 나의 사랑하는 이어였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와 빈센조 스카렐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에이미 비치의 4개의 스케치즈 작품 15번 가운데 세 번째 곡인 드리밍, 라파엘라 크로마스의 첼로와 줄리안 리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작품 13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비보, 4악장 알레그로 콰지 프레스토를 플룻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샤론 베찰리,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이올린 대신 플루트로 들으니까 전혀 또 다른 곡 같네요. 포레의 발린 소나타 1번 A장조 작품 13번이었고요. 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비보, 4악장 알레그로 콰지 프레스토였습니다. 샤론 바살리의 플루트와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현악 6중주 1번 B플랫 장조 작품 18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마 모데라토를 아마데우스 4중주단과 세실 아르나도비치의 비올라, 윌리엄 플레트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람스의 현악 6중 주 1번 V플랫 장조 작품 18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마 모데라토였습니다. 아마데우스 4중 주단 세실 아르노비치의 비올라, 밀리안 플리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글라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F단조 작품 92번입니다. 러시아적인 선율과 또 견고한 관현악법이 돋보이는 만년의 걸작인데요.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스티븐 쿰스의 피아노, 마틴 브라빈스가 지휘하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글라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F단조 작품 9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스티븐 쿰스의 피아노, 마틴 브라빈스가 지휘하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제 끝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드뷔시의 골리웍스 케이크워크, 존 윌리엄스와 줄리언 브림의 기타 연주로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프란츠 리스트의 교회 음악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미사 솔렘니스, 장엄 미사 솔번호 9, 대미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죠. 야노슈 페렌치크의 지휘로 약 1시간여에 걸쳐서 전곡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83년 실황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주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카를로 그라치아니의 첼로와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소나타 C장조, 마르코 테스토리의 첼로, 이무지치 디 산타 펠라지아의 연주입니다.

카를로 그라치아니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C장조, 마르코 테스토리의 첼로, 이무지치 디 산타 펠라지아 멤버들의 연주, 오늘 명인중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때가 됐죠. 10월입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텐슈테트의 주의로 준비했는데요. 정말 예리한 감각의 소유자죠. 대주의자입니다. 특히 브람스

교향곡 3번에서 3악장 대단히 중요하죠. 가을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악장인데요. 감동적이다 못해 스산하기까지 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부장조 작품번호 90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주연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83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부장주 작품 번호 90,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주연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83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레드릭 쇼팽의 녹턴 가운데 15번의 부단주 작품 번호 55-1, 알도 치콜리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녹턴 15번의 부단조 작품 번호 55의 1 알도 치콜리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집중감상곡 리스트의 교회음악 가운데 장엄미사 썰번호 9 대미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죠. 지난주에 리스트의 교회음악 소개해드리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 이상으로 전례에 가까운 그런 음악을 썼던 리스트, 다른 작곡가들하고는 차별화된 교회 음악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바로 미사 솔렘니스, 말 그대로 장엄한 아주 그랜드 미사라는 그런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바실리카 성당 헌당식을 위한 그런 작품으로 장엄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음악 듣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장엄미사 썰번호 9 대미사, 바실리카 성당 헌당식을 위한 작품, 소프라노 마리아 베르너, 콘트랄토 올가 쥬니, 테너 알폰츠 바르타, 베이스 안드레 슈파라고, 야노슈 페렌치크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코러스 산도르 마르기타이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규모가 크면서도 전래에 가까운 그런 음악,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찬트에 다가가는 그런 음악을 작곡했던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세속적인 인물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그런 리스트의 교회 음악이었는데요. 이 리스트의 교회 음악은 상당히 전래에 가까운 그런 성 체칠리아 운동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프란츠 리스트의 장엄미사 솔보노 9, 소프라노 마리아 베르너, 콘트랄토 올가 쥐에니, 테너 알폰츠 바르타, 베이스 안드라 슈파라고, 그리고 야노슈 페렌시크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코러스 산도르 마르기타이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리스트의 곡 끝으로 인사드립니다. 명인주 명반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젊어서는 근심의 맛을 알지 못하면서도 높은 누각에 오르길 좋아했지. 높은 누각에 올라 새 노랫말을 지으려고 억지로 근심을 말했지. 그런데 근심이 무엇인지 알고 난 지금은 말하려다가도 그만두게 되네. 말하려다가도 그만두고 그저 이렇게 말하게 되네. 날이 서늘하니 참 좋은 가을이구나. 제목은 박산으로 가는 길의 벽에 쓰다. 중국 남송시대 시인 신기질의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800년도 훨씬 전 신기질은 이런 마음을 남깁니다. 근심을 잘 모르던 젊은 시절엔 슬프다, 근심스럽다 그 말을 잘도 했는데 정작 세월이 흐르고 근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 뒤에는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게 된다고.

먼저 날씨 이야기를 꺼내죠. 날이 서늘하니 참 좋은 가을이구나. 10월을 맞은 요즘 우리의 마음도 신기질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의 말 줄임표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태선 씨 박태준 곡 가을밤. 아 진짜 슬픈데요.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오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소프라노 홍예란의 음성으로 10월 2일 금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김성일님께서 배부르고 근심 걱정 없는데

너날의 첫 곡이 눈물 나게 슬프다고. 근심일랑 이 슬픈 노래의 선율에 다 실어 보내시고 행복한 불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래전 중국 시인이네요. 중국 남송시대 신기질 문인. 그처럼 마음의 근심은 꿀꺽 삼키고 좋은 날씨를 즐기고만 싶은 주말입니다. 날이 서늘하니 참 좋은 가을이구나. 이 말 너무 괜찮죠? 네, 정말 근심이 저만치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태훈님, 강유진님, 오랜만에 오신 우리 노날 가족 덕분에 저는 또 근심이 저먼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희님도 혹시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근심하지 마시라고, 잠깐 일일 수학 채점하고 오시겠다고. 아드님, 네, 지금 빨간 펜 들고 채점하고 계신가요? 공표, X표 하시면서. 서재모님, 근심은 그래도 항상 해야죠. 오늘 새벽 공기가 싸늘했는데 서현 씨 목 건강은 하셨는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목 상태 아주 아주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진짜 쌀쌀하길래 목에 칭칭 무언가를 감고 어젯밤 잠을 청했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모차르트의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Let's Dare Fly High, 자유의 노래, 쾌일번호 506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조금 사뭇 다른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첫 가사가 소녀의 손 아래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웅크리고, 이렇거든요. 이 사랑의 열정에 눈이 멀어 노예가 된 사람을 풍자하면서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찬양하는 이 가사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독립적인 주체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가, 이 노랫말이 프리메이슨의 동료였던 오스트리아 시인 알로이스 블루마우어의 작품입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곡, 펠릭스 멘델스존이 파니 멘델스존, 누이와 함께 만든 가곡집. 12개의 가곡, 작품 번호 9 중에서 다섯 번째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펠릭스 멘델스존이 작곡했습니다. 임 헤르스트, 가을에, 작품 번호 9의 5. 카를 클링게만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가을바람과 함께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의 아쉬움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 발터 올베르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두길리트, 모차르트의 작품이었죠. 자유의 노래, 퀘일번호 506.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불렀고요.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스 바하로스 베르디도스, 길 잃은 새. 모든 것이 꿈이었지, 우리가 잃어버린 꿈. 새들과 바다를 잃은 것처럼, 거울이 비출 수 없는 시간처럼, 덧없고 오래된 꿈. 다른 것들 속에 널 잊으려 했지만,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너였어. 지나간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또 인생의 그 허무함, 방황을 날아가 버린 새의 비유에서 표현한 참 우수해찬 노래인데요. 결국 나 자신 또한 길 잃은 한 마리 새가 아닐까. 그런 단상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입니다. 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 카르멘 피아치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쓰디 쓴 커피가 어울릴 것만 같은 쓸쓸함이 느껴지는 탱고 두 곡이어서 만나봤습니다. 20세기 아르헨티나 이 탱고의 거장들이죠. 지금 방금 들으신 곡은 카를로스 가르델의 솔레달, 고독이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이제 날 지워버렸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싶지 않나요?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대 전화를 기다리며 내 가슴은 거짓만 찾고 있죠. 이 영원한 고독이 얼마나 쓰고 깊은지. 테너 마르체로 알바레즈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작품이었죠. 길 잃은 새. 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가 불렀고요. 카르멘 피아치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4209 쓰시는 분께서 노날이 있고 KBS 클래식 FM이 있어서 절대로 외롭지 않다고 다행입니다. 아까 그 우리 빨간 펜 들고 채점하신 이진희님. 아드님이 두 개 틀리고 고치고 당당하게 게임하러 가셨답니다. 아유, 양호한 성적인데요. 다행입니다. 김수연님, 염려는 9월에 놓고 왔어요.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근심은, 네, 잘하셨는데 감기도 9월에 놓고 오셨어야 했는데. 예. 소연 아나님, 감기는 아니됩니다. 감기 30일 넘어가고 있어요. 아이고야. 어쩔까요, 진짜. 조울수님이 덕담을 해주셨네요. 10월에는 당신의 하루하루가 무탈하길 바라요. 소중한 걸 놓치게 되더라도 그 틈을 다시 소중한 것으로 채워 넣을 수 있기를. 고맙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카루소의 가을 버전 같지 않으셨어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달라의 칸초네 카루소였습니다. 전설적인 테너죠. 에니코 카루소가 묵었던 소렌토의 한 호텔에서 영감을 받아 이 곡을 만들었고 카루소에게 헌정한 노래였습니다. 이탈리아 가수 사비나 시우바의 음성이었고요. 아, 이 기타 반주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안토니오 포르치오네의 기타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오페라 아리아로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중에서 여주인공 아멜리아가 연인 가브렐레를 기다리면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꿈의 인퀘스토라 브루나, 이 어두운 시간에.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유타카 사도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비극 오페라 전문가 주세페 베르디의 작품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두 오페라 다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네요. 방금 들으신 곡 가면무도회 중에서 디뚜세 페델레 말해주게 파도가 날 기다리는지. 이 가면무도회는 스웨덴의 구스타보 국왕 살인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검열을 피하려고 보스턴 총독 리카르도로 주인공을 바꾼 버전도 있는데요. 이 리카르도가 뱃사람으로 신분을 숨기고 점술가 여인 울리카에게 자신의 미래를 점쳐달라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울리카는 그의 죽음을 예언하죠.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 넬로 산티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중에서 시몬 보카네그라의 딸 아멜리아가 부르는 이 어두운 시간에 까바티나였습니다.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가 불렀고요. 요타카 사도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 작품으로 50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어볼까요? 탈리스 챔버 콰이어가 부르고요.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색소폰,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 작품 번호 50. 탈리스 챔버 콰이어가 불렀고요.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색소폰, 잉글리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파로 이어집니다.

1886년 영국에서 조금 독특한 소설 한 편이 출간됩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신인 작가 마리 코렐리의 첫 소설 두 세계의

의 로맨스. 제목만 보면 사랑 이야기 같지만 사랑과 신비주의 또 과학과 영혼의 세계가 뒤섞인 꽤 기묘한 작품이죠. 주인공은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젊은 여성 음악가. 요양을 위해 프랑스 칸으로 떠난 그녀는 신비로운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 첼리니를 만나고요. 그를 통해 헬리오바스라는 인물을 알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설이 나온 무렵 영국에는 토스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870년대 중반 처음 런던을 찾은 뒤 1880년부터 영국 왕실의 성악교사로 활동했고 런던 살롱과 음악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작곡가로 영국 시인들의 작품에 곡을 붙여 수많은 영어 노래를 발표하고 있었죠. 1892년 토스티는 코렐리의 소설에 등장하는 한 편의 노랫말에 곡을 붙입니다. 소설 속 러시아 귀족 이반 페트롭스키 왕자가 부르는 사랑노래. 이반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인 자라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헬리오바스가 이반에게 말합니다. 노래해주게 이반, 자라는 자네의 러시아 노래를 좋아하잖아. 이반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를 한번 바라본 뒤 피아노 앞에 앉아 슬라브풍의 사랑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파도가 조개껍데기를 해변으로 밀어보내듯 태양이 바다 위에 황금빛을 쏟아붓듯 날아오른 종달새가 봄날의 하늘에 노래를 흩뿌리듯 내 사랑도 그렇게 그대에게 달려갑니다. 담쟁이가 탑에 바짝 매달리듯 이슬이 꽃 속 깊이 맺히듯 그림자가 빛을 따르고 낮이 밤을 따르듯 내 거친 영혼은 그대에게 매달립니다. 달이 구름으로 짜인 왕좌에 앉아 대지 위에서 차갑게 외롭게 빛나듯 바위로 둘러싸인 동굴이 밀려오는 파도를 밀쳐내듯 그대의 분노는 나를 밀어냅니다. 매서운 밤의 검은 서리가 무자비한 힘으로 장미를 죽이듯 날카로운 단검 한 번이 왕을 쓰러뜨리듯 그대의 냉혹함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도 그대의 여왕 같은 경멸에도 불구하고 그대에겐 나의 열정과 고통이 불길처럼 새겨질 겁니다. 나 죽는 순간까지 그대에게 되풀이해 말하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감히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반은 격정적으로 노래를 마치고선 피아노에서 일어섭니다. 소설은 이 노래가 자라이가 바치는 노래라고 직접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녀를 바라본 뒤 노래하는 이반의 모습에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을 겹쳐 듣게 되죠. 그리고 소설이 나온 지 6년 뒤인 1892년 당시 런던에서 수많은 영어 가곡을 쓰고 있던 토스티가 이 노랫말에 선율을 붙입니다.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노래가 현실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된 거죠. 제목은 노래의 마지막 구절, 이반이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 감히 그대를 사랑합니다. I dare to love thee 입니다.

도스티의 영어가곡 감히 그대를 사랑합니다. 테너 벤 헵터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엔 토스티의 이탈리아어 가곡입니다. 브레기에라 기도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매거리는 상추밭이 있던 곳, 모텔은 아욱밭이 있던 곳, 오피셀은 파밭이 있던 곳, 눈으로 한 자리 한 자리 짚어보는 장노인. 하정우 시인의 배드타운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어르신들에게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죠. 여기가 옛날에는 다 논밭이었는데 하는 이야기. 그저 옛날 이야기라고 건성으로 드러넘길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다음 세대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어르신들이 하셨던 그 이야기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그 속에는 그리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후회나 미련도 있었다는 걸 말이죠. 언제나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여울 편곡 그리움의 무게, 오늘 첫 곡을 함께 하시죠. 가야금 사중주단 여울의 연주입니다.

여울 편곡 그리움의 무게 갈금 사중주단 여울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하종호 시인의 배드타운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옛날에 저기가 논이었는데 배밭이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런 회상을 한다면 지금 중년쯤 되는 분들은 되게 저기가 옛날에는 골목이 구불구불 이어지던 동네였는데 아 저기서 뛰어놀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회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섞여 있죠. 이 가을은 그런 회상을 자주 하게 되는 계절이네요. 이어지는 곡 장성남 씨, 박민희, 차승민 작곡 연못이 있던 자리 함께 하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 음악그룹 시로의 연주입니다.

FM 풍요마을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먼저 장성남 씨, 박민희, 차승민 작곡 연못이 있던 자리. 박민희의 노래와 음악그룹 시로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정보영 작곡 꽃 시절은 꿈결인 듯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그룹 놀이터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요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자명종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쓸 줄을 몰랐다. 내 숙부 이민철이 조용한 곳에 자명종을 가져가서 시계축 도는 것을 응시하고는 나사를 모두 뽑아 분해했다. 보던 이들이 모두 경악했으나 숙부는 이내 그것을 다시 조립해 이전처럼 완성했다. 이 글은 이명이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자신의 숙부 이민철이 자명종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민철이라는 사람의 나이는 겨우 9살이었다고 합니다. 9살 소년이 자명종의 원리를 스스로 깨우쳤다는 것이죠. 서양식 기계는 17세기에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에서도 시계를 제작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중 유명한 사람이 최천약, 나경적,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이민철이었습니다. 최초의 시계 제작자는 최천약이었고 이민철은 송이영이란 사람과 함께 수입한 자명종을 분해해서 그 부품으로 혼천시계를 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천문 관측기계 혼천이에다 서양 기술을 접목시킨 것인데요. 혼천시계는 시간에 맞춰 행성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실학자 홍대용은 사설 천문대 농수각을 짓고 나경적이란 사람과 함께 혼천시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조선잡사라는 책에 실린 홍현성의 글 간추려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기술자들이 그 시대엔 환영받지 못했죠. 시계 제작자들이 승진을 하면 하찮은 기술로 승진했다고 반발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걸 응용해서 새로운 기계를 만들기까지 했던 기술자들. 그들은 이런 환경 때문에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최천약, 나경적, 이민철.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행악, 취타, 집박의 이동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박영란 작곡 빛을 향해 함께하겠습니다. 박영승의 검은고와 사주연의 해금, 이지혜의 25연 가야금 연주입니다.

박영란 작곡 빛을 향해 들으셨습니다. 박영승의 검은고와 사주연의 해금, 이지혜의 25연 가금 연주였습니다. 오늘 금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윤화중 작곡 피리와 검은고 이중주 유년의 여름 함께하시죠. 강영근의 피리와 신혜영의 검은고, 길석근의 장구장단입니다.

윤화중 작곡, 피리와 검은고, 이중주, 유년의 여름 함께 하셨습니다. 강영근의 피리와 신혜영의 검은고, 길석권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좋은 시를 하나 읽어주려고 해요. 우리 박찬일이가 글을 쓰니까 꼭 필요한 시예요. 바쁜 시간이었다. 바지 주머니에 전화기가 부르르 떨렸다. 선생님이었다. 급한 전갈이 있는 건가 했다. 그랬는데 좋은 시를 읽어주신다니. 박찬일의 산문집 밥 먹다가 울컥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은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바쁜 시간에 전화해서 시를 읽어주셨다고 하는데요. 제자를 아끼는 선생님의 마음을 글쓴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시인이셨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아무리 학생들이 속을 썩여도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제자를 걱정하는 선생님의 진심은 통했나 봅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모여서 스스로 반성을 하기도 했다는군요. 그 선생님께서 한 번은 글쓴이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은 글쓴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상담을 끝내고 나서는 햄버거를 하나 건네주셨다는데요. 80년대 초 햄버거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죠.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교실로 돌아오는 동안 아주 진지하게 선생님 속을 그만 썩이자고 다짐했다는군요. 시인 선생님이 내민 햄버거는 어쩌면 진심을 담아 건넨 음식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건지 글쓴이에게 알려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자는 요리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됐는지도 모르죠. 전화해서 시를 읽어주시는 선생님의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기쁘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일까요? 햄버거 하나에 담긴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일까요?

김보현 작곡 우리들의 이야기 국악 앙상블 아란의 온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FM 풍요마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기오르지오 모란디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있습니다. 평생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물건들을 그린 화가죠. 그는 볼로냐의 벼룩시장에서 병과 주전자, 상자처럼 흔한 물건들을 구해서 작업실 겸 침실에 두고 같은 물건들을 수십 년 동안 바라보고 그렸습니다. 상표를 지우고 반짝임을 없앤 평범한 병들을 수십 년 동안 바라보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기오르지오 모란디는 그 병들 위에 내려앉는 먼지를 닦지도 않았다는데 어쩌면 그는 병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병 위에 내려앉은 시간을 오래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시간의 먼지가 내려앉은 것들이 많습니다. 기오르지오 모란디처럼 그 소중한 것들을 그려낼 수는 없더라도 변함없이 오래 바라보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래 바라보는 것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조지 슈어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It never entered my mind. 리차드 로저스, 로렌스 하트의 그 뮤지컬 Higher and Higher의 넘버인데요. 이 곡을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과 믹스해서 연주해 주었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노르웨이 가수 잉거 마리가 노래한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였고요.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샹송인데요. 자크 브렐의 곡입니다. La chanson des vieux amants. 오랜 연인들의 노래, 늙은 연인들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샹송을 오늘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조르주 페르난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그가 프랑스어로 노래합니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카페 다큐멘터리 영화였죠. 쿠바 음악을 담았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처럼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카페 OST에서 정말 수록곡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비에후 하르딘, 오래된 정원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탱고 가수 넬리 오마르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La chanson des vieux amants, 오랜 연인들의 노래, 자크 브렐의 샹송을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조르주 페르난드의 노래로 전해드렸어요. 샹송을 파두 창법으로 노래해 주었죠. 6812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 집 제주 고양이가 새음을 참 좋아합니다. 마당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새음이 시작되면 항상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아셨네요. 음악을 좋아하는 고양이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 945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부터 새음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강변으로 슬로우 조깅을 하는데 처음이라서 음악 나올 때는 슬로우 조깅, 멘트 하실 때는 걷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음악이 계속 나와서 계속 뛰었습니다. 그래도 음악과 함께라 즐겁게 뛰게 되더라고요. 하시면서 연속 3일이 목표라고 작심삼일에 30번만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10월의 두 번째 날인 오늘까지 작심삼일을 계속 지키고 계실까요? 네, 다음 음악도 뛰기에 좋을 것 같네요. 6947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The Lonely Shepherd, 외로운 양치기, 팬플루트 연주곡 신청한다고 하셨어요. 고즈넉한 가을밤에 아마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정해 주셨네요. 네, 기오르게 잔필의 팬플루트,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외로운 양치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르샤바 협주곡이었습니다. 리차드 아딘셀의 곡인데요. 영국의 영화음악가죠. 그가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인데 사실 영화를 위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1941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중에 제작된 전쟁 영화였어요. Dangerous Moonlight, 위험한 달빛이라는 전쟁 영화에 이 곡을 작곡해서 넣었습니다. 바르샤바 협주곡, 주인공인 피아니스트가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였죠. 오늘은 로드릭 에엄스의 피아노, 호세 세레브리에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The Lonely Shepherd, 외로운 양치기, 기오르기 잠필의 팬플루트,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 곡은 제임스 라스트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4209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학교 도서관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리사 오너의 공연에서 직접 뵙고 범접할 수 없는 그녀의 기품에 감탄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시면서 그녀의 노래를 청하셨네요. 브라질 태생의 일본 보사노바 가수죠. 그녀가 노래하는 에우세이 기부치아마,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란 걸 난 알아요 라고 노래합니다. 평생토록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작별할 때마다 사랑할 거예요. 절망적일 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란 걸 난 알아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리사 오노가 노래한 에우세이키 부치아마,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과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 콤비의 곡이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란 걸 난 알아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음반 선물 있습니다. 달콤한 미성의 전설적인 가수 넷킹콜의 노래 64곡을 담은 4LP 전집 박스 세트입니다. 이 4장의 LP에는 1965년 4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넷킹콜이 데뷔한 40년대부터 왕성하게 활동한 50년대, 그리고 사망하기 직전에 60년대 레코딩까지 아주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64곡의 넷킹콜 최고의 노래를 보라색 컬러 음반 4장에 담은 500세트 넘버링 한정판 박스 세트를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 5분께만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당첨자 확인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선물로 드리는 음반 박스 세트에도 수록된 곡입니다. 넷킹콜의 LOV Love입니다.

올해 봄 개봉했던 영화 마이클은 슈퍼스타였지만 누구나 조금은 연민 어린 마음으로 바라봤던 마이클 잭슨의 삶과 음악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무대의 화려함이나 비극적인 삶을 생생하게 재현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소비해온 신화주의에 갇혀있던 한 사람이 외로움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는가를 보게 된 것이 놀라웠죠. 수십만 명의 환호성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던 마이클 잭슨. 조명이 꺼지고 갈채가 사라진 뒤에 그가 마주하던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았던 한 소년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품어주었다는 느낌. 그런 뒤늦은 애틋함을 영화를 보며 느낄 수 있었죠. You are not alone은 그래서 마치 마이클 잭슨의 주제곡처럼 들립니다. 우리보다 더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내미는 위로처럼 들리기도 하죠. 이 곡은 1995년에 R&B의 거장 R. 켈리가 만들었습니다. 팝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진입 첫 주에 곧바로 1위로 직행했던 곡이기도 하죠. 곡을 만든 R. 켈리는 데모 테이프를 만들 때 마이클 잭슨의 창법을 흉내내며 직접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데모 테이프를 받은 마이클 잭슨은 곧바로 스튜디오로 향했다고 전해지죠. 이 곡을 오늘은 재즈 트럼펫터 크리스 보티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목소리로 담아냈던 절절한 고백을 크리스 보티는 한 걸음 물러서서 깊고 차분한 트럼펫 선율로 들려주죠. 그래서 오히려 마이클 잭슨이 다 말하지 않은 것까지 전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집으로 가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자동차 안에 세상살이에 지친 어른들이 아니라 그 이전의 소년, 소녀가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단함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 안의 소년과 소녀. 현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순수한 순간들을 품고 집으로 갈 때, 그럴 때 이 곡이 전하는 위로는 얼마나 뭉클할까요?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와 가사가 있던 자리에 흐르는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선율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긴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을 크리스 보티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You Are Not Alone과 비슷한 의미의 제목이죠. You Will Never Walk Alone입니다. 리차드 로저스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이사의 뮤지컬 카루셀의 넘버죠. 아주 감동적인 뮤지컬 넘버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 아르베 텔렙슨의 연주, 그리고 노르웨이의 도시인 트론헤임의 옛 이름인 니다로스 대성당 소년합창단, 그리고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뮤지컬 카루셀의 넘버 You'll Never Walk Alone 이 곡을 아르베타 랩슨의 바이올린, 니다로스 대성당 소년합창단 그리고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Strangers in the Night였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익숙한 이 곡 Bud Camfort가 작곡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멜 토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며칠 전 엘라 피츠제럴드와의 그 즉흥 스캣 장면을 음원으로 들려드렸었는데 그 이름 기억하시겠죠? 멜 토메의 목소리 Strangers in the Night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김광민의 곡이었는데요. 그의 2집 음반 Shadow of the Moon에 수록된 곡 안나였습니다. 819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2년 전 세음의 응원가를 듣고 시작했던 일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결혼 후 육아를 하며 15년 만에 면접에 설렘도 있었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 덕에 행복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느낌에 감사하며 지금도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시는 1인 기업 대표님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고상지의 곡을 정하셨네요.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하신 곡 고상지의 곡인데요. 직접 작곡하고 반도네온을 연주합니다. 편곡은 최문석과 고상지가 함께했고요. 제목이 마지막 만담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엔트레 도 사구아스였어요. 두 개의 물 사이에 라는 의미인데 두 바다 사이에입니다. 두 바다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고향인 지브롤타 해협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파코 델 루시아가 직접 작곡하고 기타로 연주한 엔트레 도 사구아스, 두 바다 사이에 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Find Me in Your Dreams 였어요. 이 곡 팻 메스니의 곡인데요. 이 곡을 스페인의 플라멩코 뮤지션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산티아고 라라의 연주, 그리고 플라멩코 가수인 에스트레야 모렌테의 노래였습니다. 팻 메스니의 곡에 에스트레야 모렌테가 스페인어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주었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반도네온 연주자죠. 고상지가 작곡하고 연주한 마지막 만담이었고요. 이번에는 애니오 모리꼬네의 영화음악입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주제곡이죠. Playing Love. 지우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1998년 영화 토르나토레와 모리꼬네 콤비의 여러 작품 가운데 한 작품이죠. 그 곡을 오늘은 OST가 아닌 지아펑팡의 얼후 연주, 그리고 첼리스트인 아베 마사시 그룹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목소리였죠. The Way We Were였는데요. 마빈 햄리 씨가 작곡한 영화 추억의 주제가였죠. 시드니 폴락 감독, 로버트 레드포드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주연의 1973년 영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직접 부른 주제가였죠.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한꺼번에 받은 그런 영화였죠. 스트라이샌드의 노래를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불렀고요. 그전에는 엔니오 모리꼬네의 영화음악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주제곡 Playing Love 이 곡을 제펑팡의 얼후 그리고 아베 마사시 그룹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인화 씨께서 듣고 싶다고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나이트 노이즈의 연주 Morning in Madrid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이제부터 주말이고 연휴라는 홀가분함이 반이라면 며칠 동안 쌓인 피로 또한 절반쯤 차지하고 있겠죠. 우리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집으로 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몸은 퇴근했는데 마음은 아직 일터에 남아있는 날도 있지요. 복잡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땐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떠올려 봅니다. 그가 말하는 신경 끄기는 세상 모든

합니다. 작가가 생각하기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애쓰지 말고 부질없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선택을 하자고 권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실 신경 끄기는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엔 별별 것이 다 신경 쓰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서서히 타인의 말이나 평가에 관심을 덜 쓰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노력도 좀 접어두게 되고 잡다한 일에 신경을 쓰는 대신 좀 더 소중한 일에 신경을 쓰게 되죠. 어쩌면 신경 끄기의 기술이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의 소음이 그쳐가는 저녁,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온종일 우리 곁을 맴돌던 시선과 타인의 말들로부터 신경을 끄고 오로지 나 자신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싶은 시간이니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선택은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겠죠. 신경끄기의 기술이 단번에 익혀지지는 않겠지만 몸의 근육을 키우듯 조금씩 신경끄기 기술을 익혀서 보다 소중한 존재와 소중한 일에 오래 머무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서는 신경끄기의 기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신경끄기의 기술.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유키 구라모토의 곡이었는데요. 그의 피아노 연주 Calming Island, 고요해지는 섬, 바다가 잔잔해지는 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쉐일라 라이언의 노래인데요. 아일랜드 출신의 캐나다 가수이자 켈틱 하프 연주자죠. 그가 노래하는 아일랜드 민요 모힐마르, 내가 사랑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쉐일라 라이언이 노래한 아일랜드 미녀 모힐 마르, 내가 사랑하는 용감한 사람이었고요. 이어서 레나토 제로가 노래한 일 리토르노, 나 자신으로의 회귀를 노래한 곡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실황특집 중계방송 진행을 맡은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 교향악단의 마스터즈 시리즈 두 번째 공연,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4번 공연 실황을 전국에 중계방송해드립니다. KBS 교향악단의 창단 7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된 마스터즈 시리즈 오늘 두 번째 공연입니다. 지난 첫 번째 공연에서 정명훈 감독의 지휘로 말러 교향곡 5번이 연주됐었는데 오늘은 정명훈 감독과 소프라노 크리스티아네 카르크가 출연해서 말러 교향곡 4번을 공연 후반에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4번은 순수하고 평화로운 천상의 세계를 그린 교향곡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마지막 악장이 천상의 삶을 노래한 가곡으로 된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 전반부에는 마을러가 리케르트의 시에 붙인 가곡집이 연주됩니다. 두 곡에서 모두 소프라노 독창은 크리스티아네 카르크가 맡았는데요. 오늘 독창을 맡은 크리스티아네 카르크는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모차르트 오페라에 출연하면서 호평을 받은 성악가입니다. 본래

장관 후에 함부르크 오페라와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극장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잠시 후 크리스티아네 카르크의 음성으로 들으실 구스타프 마흘러의 리케르트 가곡집,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리케르트의 시에 곡을 붙인 다섯 개의 가곡으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마흘러의 가곡집 중에서도 가장 내밀하고 철학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전곡은 모두 다섯 곡 구성입니다. 네, 지금 연주를 하기 위해서 KBS 교향악단 단원들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무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 리케르트 가곡을 오늘은 물론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버전으로 연주를 하게 되고요. 크리스티아네 카르크가 소프라노 독창을 맡게 됩니다. 잠시 후 들으실 마흘러의 리케르트 가곡집 전체 다섯 곡인데요. 맨 첫 번째 곡이 나의 노래를 엿보지 마세요 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나는 부드러운 향기를 맡았네, 그리고 한밤중에 그대가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네 가 연주됩니다. 네, 지금 방금 오늘 음악회를 리드하게 될 객원악장 유키 마누엘라 얀케가 입장을 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유키 마누엘라 얀케는 지금 현재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는 KBS 교향악단의 공연을 리드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감상하실 마흘러의 리케르트 가곡집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곡이 그 마지막 다섯 번째로 노래하게 될 나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네라는 곡이죠. 이 마흘러 자신의 예술관과 고독한 삶을 반영한 좀 자전적인 작품으로 자주 연주되는 곡인데요. 특히 이 곡은 마흘러 교향곡 5번 아다지에토와도 관련된 곡입니다. 그리고 리케르트 가곡집 중에 네 번째 곡 그대가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한다면은 작곡가 마흘러가 그의 부인 알마에게 바친 곡이기도 합니다. 네, 소프라노 크리스티아네 카르크 입장하고 있습니다. 마흘러의 리케르트 가곡 전 다섯 곡을 소프라노 크리스티아네 카르크의 노래, 그리고 정명훈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구스타프 마흘러의 리케르트 가곡집을 들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노래를 엿보지 마세요에 이어서 나는 부드러운 향기를 맡았네, 그리고 한밤중에, 그대가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리고 방금 나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네까지 전 다섯 곡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크리스티안의 카르크의 노래였고요. 정명훈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KBS 교향악단의 마스터즈 시리즈 두 번째 공연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네, 소프라노 크리스티안의 카르크, 정말 아름답고 맑은 음성이면서도 또 모든 음역에서 고르고 아름답고 또 표정이 아주 풍부한 그런 소리를 들려줬죠. 굉장히 훌륭한 노래를 들려줘서 지금 관객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크리스티안의 카르크 지금 무대로 다시 나와서 KBS 교향악단 단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요. 또 관객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크리스티안의 카르크는 살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공부를 했고요. 재학 중에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데뷔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페라와 콘서트, 가곡 무대를 넘나들면서 폭넓은 레퍼토리로 세계 정상급 소프라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페라에도 굉장히 많이 출연했는데 배역을 보면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의 파미나요, 그리고 피가로의 결혼의 수잔나, 그리고 알마비바 백작부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중 소피 역, 이런 역할들을 맡았고요. 오페라에도 뛰어나지만 가곡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은 소프라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말러 가곡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에서도 몇 년 전에 소프라노 크리스티안의 카르크가 출연해서 말러의 리케르트 가곡집을 노래한 그런 공연을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저렇게 표정이 풍부한 소리가 쉽지 않은데 이따가 공연 후반부에 말러 교향곡 4번 마지막 악장이 천상의 삶을 노래한 가곡으로 되어 있고 오늘 크리스티안의 카르크가 노래하게 되는데요. 지금 리케르트 가곡집 노래를 들으니까 말러 교향곡 4번에서의 노래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계속 커튼콜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크리스티안의 카르크와 지휘자 정명은 다시 나와서 관객들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의 카르크는 2014년부터는 고향 포이트방엔에서 음악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예술감독을 맡기도 했죠. 그리고 여러 좋은 음반을 발매해서 에코 클래식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 동안 마흘러의 실내악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흘러가 음악원 시절에 쓴 초기 작품인데요. 구스타프 마흘러의 피아노 사중주 A단조 들으시겠습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올레그 마이젠베르크의 피아노, 베로니카 하겐의 비올라, 클레멘스 하겐의 첼로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구스타프 마흘러의 피아노 사중주 A단조를 들으셨습니다. 기도온 크레머의 바이올린, 올레그 마이센베르크의 피아노, 베로니카 하겐의 비올라, 클레멘스 하겐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의 실황특집 중계방송 KBS 교향악단의 2026 마스터즈 시리즈 두 번째 공연 정명훈의 마흘러 교향곡 4번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마흘러의 실내악곡을 음반으로 감상하셨고요. 잠시 후 공연 2부에서는 마흘러의 교향곡 제4번이 연주됩니다. 정명훈 음악감독이 지휘하는 마흘러 교향곡 4번 이제 들으실 텐데요. 마흘러 교향곡 하면 굉장히 대편성 관현악곡이 많죠. 낭만파의 그 거대한 음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향곡들, 뭐 교향곡 2번 부활이라든가 3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규모지만 오늘 들으실 마흘러의 교향곡 4번은 편성이 아주 좀 간단한 편입니다. 좀 금관악기의 수도 대폭 줄이고 또 소나타 형식, 스케르초 같은 전통적인 형식을 사용하고 또 소리를 들어보면 하이든과 모차르트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맑고 투명한 오케스트레이션을 구사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곡을 들어보면 말러 음악의 아주 본질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적인 면이 또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교향곡 4번은 마지막 4악장이 가곡으로 된 것이 굉장히 특이하죠. 천상의 삶이라고 불리는 가곡으로 돼 있는데, 말러가 이제 전에 작곡했던 천상의 삶을 1892년에 완성한 작품인데요. 이 가곡을 이 교향곡 4번 마지막 악장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곡의 그 가사는 독일의 민요 시집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에서 따온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순수하고 소박하게 묘사된 것이 특징입니다. 말러는 그가 특히 좋아했던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천상의 삶이라는 가곡을 만들고, 그 가곡을 다시 이제 들으실 교향곡 4번의 핵심 악장, 마지막 4악장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악장은 소프라노 독창자가 필요한데, 앞서 오늘 공연 전반부의 리케르트 가곡집을 아주 훌륭하게 노래한 소프라노 크리스티아네 카르크가 독창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향곡은 이제 천상의 삶, 천국을 노래한 그런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악장은 노래로서 이 천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1, 2, 3악장도 자세히 보면 천국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그 말러의 제자이면서 또 전설적인 명지휘자 브루노 발토가 이 말러 교향곡 4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첫 세 악장들도 모두 천상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1악장에서는 1악장은 느긋하게 서두르지 말고 라고 쓸 수도 있는데, 1악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은 우리를 매혹시키는 천국과 같은 삶의 즐거움으로 다가오지만, 때때로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한다. 인생은 밝고 즐겁지만 때로는 처절하게 인간적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1악장에 대해서 브루노 발터가 해설을 했고요. 2악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바이올린을 두 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공연 악장을 맡은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현직 악장이죠. 유키 마누엘라 양케가 바이올린 두 대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바이올린은 옆에 의자에 놨는데, 그 이유는 이 악장에 저승사자의 바이올린 소리를 나타내는 바이올린 솔로가 들려오게 되는데, 그 솔로를 하기 위해서 온음 높게 조율한 바이올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른 악장에서는 그냥 원래대로 보통의 조율법을 쓴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되지만, 그 저승사자를 나타내는 바이올린 솔로를 할 때는 그 의자에 놨던 온음 높게 조율한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게 되죠. 온음을 높게 조율을 하면은 현의 장력이 세지기 때문에 좀 카랑카랑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의 느낌이 나게 되고요. 3악장 굉장히 고요하고 아름다운 악장이죠. 성녀 우어줄라의 미소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다라고 브루노 발터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악장에서 어린아이가 본 천국의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휘자 정명은 무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도스타프 마흘러의 교향곡 제4번 G장조 전악장을 정명훈이 지휘하는 PBS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곡중 독창에는 소프라노 크리스티아네 카르크가 맡습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지 4번 G장조 전 4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마지막 4악장이 노래로 끝나는 아주 특별한 교향곡 4번 천상의 삶을 노래한 교향곡인데요. 곡중 독창의 소프라노 크리스티안의 카르크였습니다. 그리고 정명훈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KBS 교향악단의 마스터즈 시리즈 말러 교향곡 4번 공연 듣고 계십니다. 네, 방금 말러 교향곡 4번 연주가 끝났는데요. 정말 이 말러 교향곡 4번에 가장 어울리는 소프라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프라노 크리스티안의 카르크의 음성이 정말 천상의 소리 같았습니다. 천상의 삶의 가사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천상의 음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세상의 그 어떤 음악도 우리의 음악과 견줄 수 없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말 그 어떤 음악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마지막 사악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공연 100원 악장으로 활약한 드레스덴 슈타스카펠레 악장이죠. 유키 마누엘 라얀키에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악장에서 바이올린 두 개를 들고 나와서 저승사자를 나타내는 솔로 아주 훌륭하게 연주를 했죠. 역시 정명훈의 지휘 말러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이 말러 교향곡의 이중적인 면을 정말로 잘 살려낸 연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악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좀 순수한 썰매방울 소리로 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세계를 그리듯이 시작하지만 중간에 전개부는 굉장히 좀 격하죠. 그런 면을 상당히 잘 살려냈고요. 특히 저는 3악장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느리고 고요하게 시작하지만 오보의 솔로가 나오면서 탄식하는 듯한 그 음악에서 네, 지금 오보이스트 KBS 교향악단의 오보의 수석 이지민 수석이 일어나서 관객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솔로를 했죠. 그리고 목반 파트 한 명씩 일어나고 있는데 3악장 같은 경우 그런 탄식하는 듯한 음악을 적절한 템포 루바토와 그리고 또 현악의 음색을 굉장히 잘 다듬어내고 레가토로 정말로 잘 표현해냈죠. 3악장이 자칫 좀 지루해지

해석으로 설득력 있는 연주를 들려줬고요. 그리고 성악장 말미에 천국문이 열리는 그 부분에서 아주 충격적이었죠. 천국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에 소프라노 크리스티안의 카르크가 무대로 등장을 하면서 사악장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지금 지휘자 정명은 오늘 아주 중요한 솔로를 한 수석 주자들 이렇게 세우고 있고요. 타악기 주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러기 행곡 4번은 금관 악기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타악기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그 썰매 방울 소리가 1악장도 그렇지만 4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 입단한 타악기 수석 이재원 수석의 활약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네, 지금 크리스티안의 카르크와 정명은 인사를 하고 다시 무대 뒤로 퇴장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삶을 그린 말러 교향곡 4번 연주 정말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보내드린 KBS 클래식 FM 실황특집 중계방송 KBS 교향악단의 마스터즈 시리즈 두 번째 공연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4번 공연 시간과 함께하셨습니다. 프로듀서 이연희, 엔지니어 황수호, 박송학, 오종혁, 진행의 최윤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느 가을에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리고 그 보수로 다 꽃을 사서 집에 온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꽃시장에서 꽃을 떼다가 길에서 판다. 안 팔리면 남은 꽃들 다 집에 가져와도 괜찮을 만큼만 떼어다가 판다. 봄이 아니라 가을에 그런 얘기들을 했다. 다들 가을 들국하며 소국을 너무 좋아해서다. 물론 얘기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았다. 생계를 위한 간절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길에다 채소 한 줌 놓고 파는 할머니들에게 미안해서다.

국화라면 작은 송이가 빽빽한 소국과 동글동글한 마카롱 모양의 폼폼 국화나 혹은 꽃잎이 바깥으로 크고 길게 펴진 전통적인 국화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좋아하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김재호 씨, 이수인 곡, 고향의 노래, 홍현택이 지휘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뭔가 이 배창복 아나운서의 정다운 가곡이 이어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는 우물정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늘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3119번. 제가 당밤을 들을 수 있는 금요일이네요. 기다렸습니다. 비록 클래식의 키읔도 모르지만 언제나 마음 따뜻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는 곡이 없어서 신청은 못하지만 가을밤에 어울리는 곡을 기대합니다. 항상 근사한 오프닝 멘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미식가가 아니어도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아, 맛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먹는 밥이 이천의 햅쌀로 오리농법으로 유기농으로 키웠다, 뭐 이런 정보를 알고 먹으면 뭐 조금 더 맛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맛은 같겠죠. 혹은 또 모르고 먹는 게 더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부담 없이 음악이 음악이지 뭐 음악이 뭐겠습니까. 편안하게 가을 감성을 클래식과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2517번. 어제 늦은 퇴근, 집에 도착하니 10년 넘게 가족처럼 친해진 언니로부터 예쁜 화장품 택배 상자가 와있고 라디오에서는 베토벤의 대공 트리오가 흐르고 당신의 밤과 음악 덕에 최고의 순간을 맞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희 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택배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살면서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마련인데 택배 상자는 언제 봐도 설레더군요. 본인이 시켰고 내용물도 아는데도 설레서 참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최고의 순간 누리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박유한 씨, 요즘 당밤에 중독자매, 중독모자, 중독된 청취자들의 간증이 올라오는데요. 혹시 남자 중독자는 없냐는 협디님의 멘트를 들으면서 여기 있습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저 지난번 생방 때 당신의 밤과 함께라고 썼다가 협디한테 혼난 사람입니다.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그리고 당신의 밤과 음악 대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면 이 제목을 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밤과 함께.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이 가을 맞아서 당신의 밤과 음악이 아름답게 중독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참 바람직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사귀는 친구 이름은 정확히 알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저희가 뭐 야단을 친 건 아니고요. 그냥 생방의 어떤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해드렸는데 상처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 반가운 남성 청취자분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저희 여성 청취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청취율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박유환 씨 같은 분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뒷번호 7469번 저와 같은 구에 사시는 우리 어린이십니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김태후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KBS 클래식 FM 애청자라서 저도 1학년 때부터 즐겨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엄마가 이걸 듣지 잘 몰랐지만 이젠 제가 스스로 찾아서 듣게 됐답니다. 그리고 다른 라디오 채널과 비교해봤지만 93.1이 최고입니다. 정말 여러 찬사를 들어봤지만 우리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은 솔직합니다. 93.1이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답으로 알겠습니다. 제 사연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음악은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 라디오에 방송이 나오는 경험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태우 학생이 잘 듣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학생 참 좋은 어머니를 두셨고 또 스스로 즐기게 됐다니 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커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음악이 주는 위안과 기쁨 그리고 행복 아주 큽니다. 천천히 방송 들으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숙제는 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참 수준 높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드뷔시의 달빛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학생 신청곡이기도 하고 또 앞서서 클래식의 기억자도 몰라서 어떤 곡을 신청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베토벤의 월광, 드뷔시의 달빛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신청곡입니다. 이상 앤더스의 첼로, 션 샤이브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비스의 음악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해브리 꿈, 맨하엔 프레슬러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곡은 게시판을 통해서 이희재 씨가 신청해 주신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오랜 친구예요 하시면서 적어주셔서 들어봤고요. 그 전에 들으신 음악도 드비스의 음악 달빛이었습니다. 이상 앤더스의 첼로, 션 샤이브의 기타였습니다. 어제 오프닝 후에 제가 이 상현딸과 하현딸의 구분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답글과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싹 6522번 하현딸은 이 대문자 C 왼쪽이 둥글고 이 상현딸은 오른쪽이 둥글어요. 초2 때 밥상 펴고 공부할 때 엄마가 구별 요령을 가르쳐 주셨죠. 저는 지금 70대 할머니입니다 하셨는데 60년 전의 기억을 아직도 갖고 계시군요. 그 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참 이 세계에는 천재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6929번의 그림을 보고서였습니다. 상현딸, 상이니까 영어로 업이겠죠. 업 뒤에, 그러니까 P자의 모양을 잘 보시면 오른쪽으로 둥글어 있죠. 바로 상현딸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현딸, 아래 하자죠. 영어로 다운입니다. 자, D자, 어디가 둥글니까? 왼쪽이 둥글죠. 정말 이 사진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천재 6929번께 참 드릴 선물도 없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분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오늘 사연 전해드리면서 잘 구분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저희가 선곡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상현딸과 하현딸 잘 구분하시죠. 그리고 또 1125번께서도 아시는데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많은 분들의 신호를 유도하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남았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입니다. 하현딸, 상현딸 구분 문자 7469번, 6929번, 2545번, 1621번, 2100번 그리고 콩으로 정후진 씨, 김어진 씨, 김상미 씨, 김태환 씨, 박성희님 등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숨어있는 애청자라고 하시면서 글을 남겨주셔서 더 반가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뭔가 게시판 분위기도 좋아지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리기가 나왔으니 또 뭐 이 곡을 안 들을 수 없습니다. Song to the Moon, 드보르작의 음악, 요요마의 첼로, 에릭 야콥슨이 지휘하는 The Nights입니다.

라벨의 음악 바반 브루웬의 앵펑트 데펑트 죽은 공주를 위한 바반이었습니다.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였고요. 전에 들려드린 음악 송투더문 드보르작의 음악 요요마의 첼로 에릭 야콥센이 지휘하는 더 나이츠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그대가 내게 던진 이 꽃은입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음성,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꽂혀 있는 음악 두 곡. 먼저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그대가 내게 던진 이 꽃은,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음성,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레오들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중에서 꽃의 이중창이었습니다. 유제니아 주커만의 플룻, 앨런 포겔의 오보, 데니스 햄리쉬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작가 앤 라모트의 최고의 글쓰기 지침서로 꼽히는 쓰기의 감각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자서전은 보통 유명 인사들이 지나온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쓰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은퇴 후에 일반인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센터에 자서전 글쓰기나 책 발간 강의가 있을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인기와 관심이 이젠 중장년층은 물론 인생 초반기의 청년층에도 번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에겐 자서전 쓰기란 명칭 대신 기록 열풍이나 나만의 에세이 쓰기 같은 이름으로 유행 중입니다. 또한 그들에겐 텍스트 힙이라는 이름의 글과 문장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글쓰기는 더는 전문 작가나 유명 인사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면 좋은 특기이자 취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앤 라모트의 쓰기의 감각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지침서입니다. 혹시 글쓰기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책에 담긴 것들, 그녀의 인생 얘기며 일상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방법 등은 글쓰기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인생 참고가 될 듯합니다.

작가가 되어서 얻는 이점 중에 한 가지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장소에 가거나 탐험을 할 거리가 많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글쓰기 자체가 인생을 더 가까운 거리에서 구체적으로 관찰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생이 갈짓자로 비틀거리거나 마구 짓밟힐 때조차 그 모든 상황이 관찰의 대상이 된다. 꼭 작가가 되거나 책을 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앤 라모트는 글을 쓰다 보면 어느 날은 글을 완성하거나 책을 발간하는 일과 상관없이 단지 글쓰기 자체를 원하는 경지로 나아갈지 모른다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피아노나 테니스가 좋아서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글쓰기는 그 자체로 너무나 많은 기쁨과 너무나 많은 새로운 도전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인 동시에 놀이다. 자기만의 책이나 이야기를 쓸 때 그들의 머리는 아이디어와 통찰력으로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전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들이 바라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은 물방앗간의 곡식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나는 가장 슬픈 시를 쓸 수 있네.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때때로 그녀도 나를 사랑했다. 끝없는 하늘 아래서 몇 번이고 그녀에게 키스했지. 사랑은 그토록 짧고 잊음은 그토록 길기에. 앞서 낭송의 주요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영화 일포스티노 OST 중에서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앤디 가르시아와 윌리엄 데포가 낭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소니 델 포스티노 우체부의 꿈, 루이스 바칼로프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세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새싹 김현빈 씨, 지금의 내가 아닌 지금까지의 나를 믿습니다. 요즘 제가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꺼내보는 말입니다. 근래 많이 힘들었는데 참 오랜만에 협디 목소리 들으니 또 다른 위안이 되네요. 다시 자주 올게요. 이 좋은 가을날부터 연말까지도 잘 오셨습니다. 지금의 내가 아닌 지금까지의 나를 믿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지금의 나는 사실 마음이 어디로 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나는 일종의 나의 평균값이죠. 예측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동안의 나를 우리 김현빈 씨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잘 오셨습니다. 가을날부터 또 함께하게 돼서 참 기쁘네요. 핸드폰 뒷번호 5318번 10월에는 사연을 남겨야 한다는 상현님의 멘트에 이리 남겨봅니다. 내일 반납해도 되는 책을 이 밤 걷기도 좋고 바람도 좋아 일부러 반납하러 지하철역에 비치된 무인 반납기로 향하는 길입니다. 저도 이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공덕역에 무인 반납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시스템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책 읽기 참 좋은 요즘이고요. 또 사연을 남겨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신실하게 사연을 남겨주신 친애하는 모범 청취자 5318번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음악 케빈 컨의 리턴 투 러브 보내드립니다. 루이스 바에즈의 클라리넷이 함께합니다.

새싹 조기영 씨. 안녕하세요. 선선한 공기 마시며 운정 호수공원 산책 중입니다. 급 쌀쌀해진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십시오. 신청곡 사라 브라이트만의 윈터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전해드렸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 있는 호수공원이죠. 서울 기준으로는 파주가 2, 3도 정도가 낮고 또 물가면 더 기온이 낮을 것 같습니다. 문득 제가 이 파주의 작년 봄에, 작년은 아니고 올해 봄에 담가놓은 된장과 간장은 잘 익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주의 명물 장단콩으로 담근 된장과 간장입니다. 조기영 씨 신청곡 보내드렸고요. 이번에는 엘가가 1908년도에 완성한 교향곡입니다. 1번 교향곡인데요. 영국이 가장 사랑하는 교향곡 중에 하나라는 수식이 있고 또 전체 사악장 중에서 가장 서정적이고 또 엘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악장이 아닌가 싶은 3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프리 테이트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엘가의 교향곡 1번 A플랫 장추 작품 55 중에서 3악장 아다지오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을밤에 기타로 듣는 에릭 사티의 음악입니다. 안종우 PD가 저를 위해서 선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에릭 사티의 음악들도 좋아하고 또 뭐 기타도 좋아하니 말입니다. 저도 가끔은 이렇게 듣고 싶은 거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음악은 KBS 클래식 FM이 제작한 한국의 클래식 내일의 주역들 앨범 중에서 기타 연주 그룹 피에스타가 사티의 그노시엔누와 짐노페디 다섯 곡을 한 곡처럼 연결해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피에스타의 연주 함께 하시죠.

기타로 듣는 에릭 사티. 그노시엔느 3, 짐노페디 3, 그노시엔느 4, 짐노페디 1, 그노시엔느 2. 피스타의 연주로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음악 제목은 여름비지만 음악 분위기는 왠지 이 계절 가을에도 잘 어울리는 게오르기 장필의 팸플린 연주가 함께한 여름비 함께 하시죠. 블리드 때입니다.

추억의 라이트 뮤직이었습니다. 라이트 뮤직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피아니스트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와 오랫동안 작업을 함께한 프랑스 작곡가 볼드 세느빌의 음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밤의 피아니스트라고 소개가 많이 됐는데요. 원제는 리파드 멜로디였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리신 음악 블리드 때 여름비 게르구 장피르의 팸플린 연주였습니다.

막스 리히터의 In the Midst of Life, 생의 한가운데서 드림 3 미리 남겨드리면서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젊어서는 근심의 맛을 알지 못하면서도 높은 누각에 오르길 좋아했지. 높은 누각에 올라 새 노랫말을 지으려고 억지로 근심을 말했지. 그런데 근심이 무엇인지 알고 난 지금은 말하려다가도 그만두게 되네. 말하려다가도 그만두고 그저 이렇게 말하게 되네. 날이 서늘하니 참 좋은 가을이구나. 제목은 박산으로 가는 길의 벽에 쓰다. 중국 남송시대 시인 신기질의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800년도 훨씬 전 신기질은 이런 마음을 남깁니다. 근심을 잘 모르던 젊은 시절엔 슬프다, 근심스럽다 그 말을 잘도 했는데 정작 세월이 흐르고 근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 뒤에는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속 말을 삼키고 그저 날씨 이야기를 꺼내죠. 날이 서늘하니 참 좋은 가을이구나. 10월을 맞은 요즘 우리의 마음도 신기질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의 말 줄임표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태선 씨 박태준 곡 가을밤. 아 진짜 슬픈데요.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오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소프라노 홍예란의 음성으로 10월 2일 금요일 노래의 날개비에 문 열었습니다. 김성일님께서 배부르고 근심 걱정 없는데 넌 아래 첫 곡이 눈물나게 슬프다고. 근심일랑 이 슬픈 노래의 선율에 다 실어 보내시고 행복한 불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래전 중국 시인이네요. 중국 남송시대 신기질 문인. 그처럼 마음의 근심은 꿀꺽 삼키고 좋은 날씨를 즐기고만 싶은 주말입니다. 날이 서늘하니 참 좋은 가을이구나. 이 말 너무 괜찮죠? 네, 정말 근심이 저만치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태훈님, 강유진님, 오랜만에 오신 우리 노날 가족 덕분에 저는 또 근심이 저먼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희님도 혹시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근심하지 마시라고 잠깐 일일 수학 채점하고 오시겠다고. 아드님, 네, 지금 빨간 펜 들고 채점하고 계신가요? 공표, X표 하시면서. 서정호님, 근심은 그래도 항상 해야죠. 오늘 새벽 공기가 싸늘했는데 서현 씨 목 건강은 하셨는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목 상태 아주 아주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진짜 쌀쌀하길래 목에 칭칭 무언가를 감고 어젯밤 잠을 청했다.

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모차르트의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Let's Dare Freiheit, 자유의 노래, 쾌일번호 506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조금 사뭇 다른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첫 가사가 소녀의 손 아래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웅크리고 이렇거든요. 사랑의 열정에 눈이 멀어 노예가 된 사람을 풍자하면서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찬양하는 이 가사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독립적인 주체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가, 이 노랫말이 프리메이슨의 동료였던 오스트리아 시인 알로이스 블루마우어의 작품입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곡, 이 펠릭스 멘델스존이 파니 멘델스존, 누이와 함께 만든 가곡집. 12개의 가곡, 작품 번호 9 중에서 다섯 번째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펠릭스 멘델스존이 작곡했습니다. 임 헤럽스트, 가을에, 작품 번호 9의 5. 카를 클링게만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가을바람과 함께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의 아쉬움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 발토 올베르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리트, 모차르트의 작품이었죠. 자유의 노래, 퀘일번호 506.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불렀고요.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스 바하로스 베르디도스, 길 잃은 새. 모든 것이 꿈이었지, 우리가 잃어버린 꿈. 새들과 바다를 잃은 것처럼, 거울이 비출 수 없는 시간처럼, 덧없고 오래

더 표현한 참 우수해찬 노래인데요. 결국 나 자신 또한 길 잃은 한 마리 새가 아닐까. 그런 단상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입니다. 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 카르멘 피아치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쓰디 쓴 커피가 어울릴 것만 같은 쓸쓸함이 느껴지는 탱고 두 곡이어서 만나봤습니다. 20세기 아르헨티나 이 탱고의 거장들이죠. 지금 방금 들으신 곡은 카를로스 가르델의 솔레다드, 고독이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이제 날 지워버렸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싶지 않나요?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대 전화를 기다리며 내 가슴은 거짓만 찾고 있죠. 이 영원한 고독이 얼마나 쓰고 깊은지. 테너 마르체로 알바레즈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작품이었죠. 길 잃은 새. 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가 불렀고요. 카르멘 피아치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4209 쓰시는 분께서 노날이 있고 KBS 클래식 FM이 있어서 절대로 외롭지 않다고 다행입니다. 아까 그 우리 빨간 펜 들고 채점하신 이진희님. 아드님이 두 개 틀리고 고치고 당당하게 게임하러 가셨답니다. 아유, 양호한 성적인데요. 다행입니다. 김수연님, 염려는 9월에 놓고 왔어요.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근심은, 네, 잘하셨는데 감기도 9월에 놓고 오셨어야 했는데, 예. 서연 아나님, 감기는 아니 됩니다. 감기 30일 넘어가고 있어요. 아이고야. 어쩔까요, 진짜. 조울수님이 덕담을 해주셨네요. 10월에는 당신의 하루하루가 무탈하길 바라요. 소중한 걸 놓치게 되더라도 그 틈을 다시 소중한 것으로 채워 넣을 수 있기를. 고맙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카루소의 가을 버전 같지 않으셨어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달라의 칸초네 카루소였습니다. 전설적인 테너죠. 에니코 카루소가 묵었던 소렌토의 한 호텔에서 영감을 받아 이 곡을 만들었고 카루소에게 헌정한 노래였습니다. 이탈리아 가수 사비나 시우바의 음성이었고요. 아, 이 기타 반주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안토니오 포르치오네의 기타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오페라 아리아로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중에서 여주인공 아멜리아가 연인 가브렐레를 기다리면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꿈에 인 꿰스토라 부르나 이 어두운 시간에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유타카 사도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비극 오페라 전문가 주세페 베르디의 작품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두 오페라 다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네요. 방금 들으신 곡 가면무도회 중에서 디뚜세 페델레 말해주게 파도가 날 기다리는지. 이 가면무도회는 스웨덴의 구스타보 국왕 살인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검열을 피하려고 보스톤 총독 리카르도로 주인공을 바꾼 버전도 있는데요. 이 리카르도가 뱃사람으로 신분을 숨기고 점술가 여인 울리카에게 자신의 미래를 점쳐달라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울리카는 그의 죽음을 예언하죠.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 넬로 산티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중에서 시몬 보카네그라의 딸 아멜리아가 부르는 이 어두운 시간에 까바티나였습니다.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가 불렀고요. 요타카 사도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 작품으로 50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어볼까요? 탈리스 챔버 콰이어가 부르고요.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색소폰,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 작품 번호 50. 탈리스 챔버 콰이어가 불렀고요.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색소폰, 잉글리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파로 이어집니다.

1886년 영국에서 조금 독특한 소설 한 편이 출간됩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신인 작가 마리 코렐리의 첫 소설 두 세계의 로맨스. 제목만 보면 사람

이야기 같지만 사랑과 신비주의 또 과학과 영혼의 세계가 뒤섞인 꽤 기묘한 작품이죠. 주인공은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젊은 여성 음악가. 요양을 위해 프랑스 칸으로 떠난 그녀는 신비로운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 첼리니를 만나고요. 그를 통해 헬리오바스라는 인물을 알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설이 나온 무렵 영국에는 토스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870년대 중반 처음 런던을 찾은 뒤 1880년부터 영국 왕실의 성악교사로 활동했고 런던 살롱과 음악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작곡가로 영국 시인들의 작품에 곡을 붙여 수많은 영어 노래를 발표하고 있었죠. 1892년 토스티는 코렐리의 소설에 등장하는 한 편의 노랫말에 곡을 붙입니다. 소설 속 러시아 귀족 이반 페트롭스키 왕자가 부르는 사랑노래. 이반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인 자라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헬리오바스가 이반에게 말합니다. 노래해주게 이반, 자라는 자네의 러시아 노래를 좋아하잖아. 이반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를 한번 바라본 뒤 피아노 앞에 앉아 슬라브풍의 사랑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파도가 조개껍데기를 해변으로 밀어보내듯 태양이 바다 위에 황금빛을 쏟아붓듯 날아오른 종달새가 봄날의 하늘에 노래를 흩뿌리듯 내 사랑도 그렇게 그대에게 달려갑니다. 담쟁이가 탑에 바짝 매달리듯 이슬이 꽃 속 깊이 맺히듯 그림자가 빛을 따르고 낮이 밤을 따르듯 내 거친 영혼은 그대에게 매달립니다. 달이 구름으로 짜인 왕좌에 앉아 대지 위에서 차갑게 외롭게 빛나듯 바위로 둘러싸인 동굴이 밀려오는 파도를 밀쳐내듯 그대의 분노는 나를 밀어냅니다. 매서운 밤의 검은 서리가 무자비한 힘으로 장미를 죽이듯 날카로운 단검 한 번이 왕을 쓰러뜨리듯 그대의 냉혹함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도 그대의 여왕 같은 경멸에도 불구하고 그대에겐 나의 열정과 고통이 불길처럼 새겨질 겁니다. 나 죽는 순간까지 그대에게 되풀이해 말하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감히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반은 격정적으로 노래를 마치고선 피아노에서 일어섭니다. 소설은 이 노래가 자라이가 바치는 노래라고 직접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녀를 바라본 뒤 노래하는 이반의 모습에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을 겹쳐 듣게 되죠. 그리고 소설이 나온 지 6년 뒤인 1892년 당시 런던에서 수많은 영어 가곡을 쓰고 있던 토스티가 이 노랫말에 선율을 붙입니다.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노래가 현실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된 거죠. 제목은 노래의 마지막 구절, 이반이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 감히 그대를 사랑합니다. I dare to love thee 입니다.

도스티의 영어 가곡 감히 그대를 사랑합니다. 테너 벤 헵터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엔 토스티의 이탈리아어 가곡입니다. 프레기에라 기도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조르지오 모란디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있습니다. 평생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물건들을 그린 화가죠. 그는 볼로냐의 벼룩시장에서 병과 주전자, 상자처럼 흔한 물건들을 구해서 작업실 겸 침실에 두고 같은 물건들을 수십 년 동안 바라보고 그렸습니다. 상표를 지우고 반짝임을 없앤 평범한 병들을 수십 년 동안 바라보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조르지오 모란디는 그 병들 위에 내려앉는 먼지를 닦지도 않았다는데 어쩌면 그는 병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병 위에 내려앉은 시간을 오래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시간의 먼지가 내려앉은 것들이 많습니다. 조르지오 모란디처럼 그 소중한 것들을 그려낼 수는 없더라도 변함없이 오래 바라보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래 바라보는 것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0: tomorrow.
1: 10월 2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조지 슈어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It never entered my mind. 리차드 로저스, 로렌스 하트의 그 뮤지컬 하이어 앤 하이어의 넘버인데요. 이 곡을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과 믹스해서 연주해 주었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노르웨이 가수 잉거 마리가 노래한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였고요.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샹송인데요. 자크 브렐의 곡입니다. La chanson des vieux amants. 오랜 연인들의 노래, 늙은 연인들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샹송을 오늘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조르주 페르난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그가 프랑스어로 노래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카페 다큐멘터리 영화였죠. 쿠바 음악을 담았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처럼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카페 OST에서 정말 수록곡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비에호 하르딘, 오래된 정원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탱고 가수 넬리 오마르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La chanson des vieux amants, 오랜 연인들의 노래, 자크 브렐의 샹송을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조르주 페르난드의 노래로 전해드렸어요. 샹송을 파두 창법으로 노래해 주었죠. 6812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 집 제주 고양이가 새음을 참 좋아합니다. 마당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새음이 시작되면 항상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음악을 좋아하는 고양이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 945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부터 새음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강변으로 슬로우 조깅을 하는데 처음이라서 음악 나올 때는 슬로우 조깅, 멘트 하실 때는 걷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음악이 계속 나와서 계속 뛰었습니다. 그래도 음악과 함께라 즐겁게 뛰게 되더라고요 하시면서 연속 3일이 목표라고 작심삼일에 30번만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10월의 두 번째 날인 오늘까지 작심삼일을 계속 지키고 계실까요? 네, 다음 음악도 뛰기에 좋을 것 같네요. 6947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The Lonely Shepherd, 외로운 양치기, 팬플루트 연주곡 신청한다고 하셨어요. 고즈넉한 가을밤에 아마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정해주셨네요. 네, 기오르게 잔필의 팬플루트,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외로운 양치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르샤바 협주곡이었습니다. 리차드 아딘셀의 곡인데요. 영국의 영화음악가죠. 그가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인데 사실 영화를 위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1941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중에 제작된 전쟁 영화였어요. Dangerous Moonlight, 위험한 달빛이라는 전쟁 영화에 이 곡을 작곡해서 넣었습니다. 바르샤바 협주곡. 주인공인 피아니스트가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였죠. 오늘은 로드릭 에엄스의 피아노, 호세 세레브리에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전에는 The Lonely Shepherd, 외로운 양치기, 요르게 잠필의 팬플루트,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 곡은 제임스 라스트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4209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학교 도서관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리사 오너의 공연에서 직접 뵙고 범접할 수 없는 그녀의 기쁨에 감탄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시면서 그녀의 노래를 청하셨네요. 브라질 태생의 일본 보사노바 가수죠. 그녀가 노래하는 에우세이키 부치아마,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란 걸 난 알아요 라고 노래합니다. 평생토록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작별할 때마다 사랑할 거예요. 절망적일 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리사 오노가 노래한 에우세이 기부지 아마, 안토니오 카를스 조빈과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 콤비의 곡이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란 걸 난 알아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음반 선물 있습니다. 달콤한 미성의 전설적인 가수 넷킹콜의 노래 64곡을 담은 4LP 전집 박스 세트입니다. 이 4장의 LP에는 1965년 4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넷킹콜이 데뷔한 40년대부터 왕성하게 활동한 50년대, 그리고 사망하기

오래되지 않은 60년대 레코딩까지 아주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64곡의 네킹콜 최고의 노래를 보라색 컬러 음반 4장에 담은 500세트 넘버링 한정판 박스 세트를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 5분께만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당첨자 확인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봄 개봉했던 영화 마이클은 슈퍼스타였지만 누구나 조금은 연민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마이클 잭슨의 삶과 음악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무대의 화려함이나 비극적인 삶을 생생하게 재현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소비해온 신화 뒤에 갇혀있던 한 사람이 외로움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는가를 보게 된 것이 놀라웠죠. 수십만 명의 환호성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던 마이클 잭슨. 조명이 꺼지고 갈채가 사라진 뒤에 그가 마주하던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았던 한 소년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품어주었다는 느낌. 그런 뒤늦은 애틋함을 영화를 보며 느낄 수 있었죠. You are not alone은 그래서 마치 마이클 잭슨의 주제곡처럼 들립니다. 우리보다 더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내미는 위로처럼 들리기도 하죠. 이 곡은 1995년에 R&B의 거장 R. 켈리가 만들었습니다. 팝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진입 첫 주에 곧바로 1위로 직행했던 곡이기도 하죠. 곡을 만든 R. 켈리는 데모 테이프를 만들 때 마이클 잭슨의 창법을 흉내내며 직접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데모 테이프를 받은 마이클 잭슨은 곧바로 스튜디오로 향했다고 전해지죠. 이 곡을 오늘은 재즈 트럼펫터 크리스 보티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목소리로 담아냈던 절절한 고백을 크리스 보티는 한 걸음 물러서서 깊

차분한 트럼펫 선율로 들려주죠. 그래서 오히려 마이클 잭슨이 다 말하지 않은 것까지 전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집으로 가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자동차 안에 세상살이에 지친 어른들이 아니라 그 이전의 소년 소녀가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단함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 안의 소년과 소녀. 현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순수한 순간들을 품고 집으로 갈 때, 그럴 때 이 곡이 전하는 위로는 얼마나 뭉클할까요?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와 가사가 있던 자리에 흐르는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선율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긴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을 크리스 보티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You Are Not Alone과 비슷한 의미의 제목이죠. You'll Never Walk Alone입니다. 리차드 로저스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이사의 뮤지컬 카루셀의 넘버죠. 아주 감동적인 뮤지컬 넘버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노르웨이의 바이올린

피아니스트 아르베 텔렙슨의 연주, 그리고 노르웨이의 도시인 트론헤임의 옛 이름인 니다로스 대성당 소년합창단, 그리고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뮤지컬 카루셀의 넘버 You'll Never Walk Alone 이 곡을 아르베타 랩슨의 바이올린, 니다로스 대성당 소년합창단 그리고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Strangers in the Night였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익숙한 이 곡 Bud Camfort가 작곡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멜 토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며칠 전 엘라 피츠제럴드와의 그 즉흥 스캣 장면을 음원으로 들려드렸었는데 그 이름 기억하시겠죠? 멜 토메의 목소리 Strangers in the Night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김광민의 곡이었는데요. 그의 2집 음반 Shadow of the Moon에 수록된 곡 안나였습니다. 819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2년 전 세음의 응원가를 듣고 시작했던 일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어요. 결혼 후 육아를 하며 15년 만에 면접에 설렘도 있었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 덕에 행복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느낌에 감사하며 지금도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시는 1인 기업 대표님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고상지의 곡을 정하셨네요.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하신 곡 고상지의 곡인데요. 직접 작곡하고 반도네온을 연주합니다. 편곡은 최문석과 고상지가 함께했고요. 제목이 마지막 만담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엔트레 도 사구아스였어요. 두 개의 물 사이에 라는 의미인데 두 바다 사이에입니다. 두 바다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고향인 지브롤타 해협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파코 델 루시아가 직접 작곡하고 기타로 연주한 엔트레 도 사구아스, 두 바다 사이에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Find Me in Your Dreams 였어요. 이 곡 팻 메스니의 곡인데요. 이 곡을 스페인의 플라멩코 뮤지션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산티아고 라라의 연주, 그리고 플라멩코 가수인 에스트레야 모렌테의 노래였습니다. 팻 메스니의 곡에 에스트레야 모렌테가 스페인어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주었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반도네온 연주자죠. 고상지가 작곡하고 연주한 마지막 만담이었고요. 이번에는 엔니오 모리꼬네의 영화 음악입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주제곡이죠. Playing Love. 지우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1998년 영화 토르나토레와 모리꼬네 콤비의 여러 작품 가운데 한 작품이죠. 그 곡을 오늘은 OST가 아닌 지아펑팡의 얼후 연주, 그리고 첼리스트인 아베 마사시 그룹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목소리였죠. The Way We Were였는데요. 마빈 햄리 씨가 작곡한 영화 추억의 주제가였죠. 시드니 폴락 감독, 로버트 레드포드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주연의 1973년 영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직접 부른 주제가였죠.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한꺼번에 받은 그런 영화였죠. 스트라이샌드의 노래를 테너 호세

Love. 이 곡을 제펑팡의 얼후 그리고 아베 마사시 그룹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인화 씨께서 듣고 싶다고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나이트 노이즈의 연주 Morning in Madrid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이제부터 주말이고 연휴라는 홀가분함이 반이라면 며칠 동안 쌓인 피로 또한 절반쯤 차지하고 있겠죠. 우리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집으로 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몸은 퇴근했는데 마음은 아직 일터에 남아있는 날도 있지요. 복잡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땐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떠올려 봅니다. 그가 말하는 신경 끄기는 세상 모든 일에 무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위해 나머지 소음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작가에게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한다고 합니다. 작가가 생각하기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애쓰지 말고 부질없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선택을 하자고 권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실 신경 끄기는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엔 별별 것이 다 신경 쓰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서서히 타인의 말이나 평가에 관심을 덜 쓰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노력도 좀 접어두게 되고 잡다한 일에 신경을 쓰는 대신 좀 더 소중한 일에 신경을 쓰게 되죠. 어쩌면 신경 끄기의 기술이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의 소음이 그쳐가는 저녁,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온종일 우리 곁을 맴돌던 시선과 타인의 말들로부터 신경을 끄고 오로지 나 자신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싶은 시간이니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마음도 모든 선택은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겠죠. 신경 끄기의 기술이 단번에 익혀지지는 않겠지만 몸의 근육을 키우듯 조금씩 신경 끄기 기술을 익혀서 보다 소중한 존재와 소중한 일에 오래 머무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신경끄기의 기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신경끄기의 기술.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유키 구라모토의 곡이었는데요. 그의 피아노 연주 Calming Island, 고요해지는 섬, 바다가 잔잔해지는 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쉐일라 라이언의 노래인데요. 아일랜드 출신의 캐나다 가수이자 켈틱 하프 연주자죠. 그가 노래하는 아일랜드 미녀 모힐마르, 내가 사랑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쉐일라 라이언이 노래한 아일랜드 미녀 모힐 멀, 내가 사랑하는 용감한 사람이었고요. 이어서 레나토 제로가 노래한 일 리토르노, 나 자신으로의 회귀를 노래한 곡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반 정만섭입니다. 명주 명반 매주 금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프란츠 리스트의 교회 음악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미사 솔렘니스, 장엄 미사 솔보너 9, 대미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죠. 야노슈 페렌치크의 지휘로 약 1시간여에 걸쳐서 전곡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83년 실황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카를로 그라치아니의 첼로와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소나타 C장조, 마르코 테스토리의 첼로, 이무지치 디 산타 펠라지아의 연주입니다.

카를로 그라치아니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C장조, 마르코 테스토리의 첼로, 이무지치 디 산타 펠라지아 멤버들의 연주, 오늘 명인중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때가 됐죠. 10월입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텐슈테트의 주의로 준비했는데요. 정말 예리한 감각의 소유자죠. 대주의자입니다. 특히 브람스 교향곡 3번에서 3악장 대단히 중요하죠.

가을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악장인데요. 감동적이다 못해 스산하기까지 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부장조 작품 번호 90,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주연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83년 실황 레코딩입니다.